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은 방처가 우거지고 치자꽃 향기가 싱그러운 7월인데요. 여름은 꽃의 향연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은은한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감격스러운데요. 여러분께서는 눈이 부시도록 여름을 느끼며 가슴 울렁이며 여름을 즐기고 싶고 두 발 부르트도록 꽃길을 걸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한 마당에서는 여름이 전해주는 첫사랑과도 같은 은은한 향기를 느끼며 정신적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박은하 가수가 부른 노래 꿈속의 고향을 감상합시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볼 때 함께하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것이니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오직 그대만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변화에도 우리의 마음은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안덕현 명월진의 장어금 씨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면서 가족에게 노래 장백에서 모욘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누구나 해가 뜨고 지는 우리네 고향 마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아름다운 것들도 아름답게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니 언제부터인가 꽃들의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있음을 알게 됐답니다. 연영성 심양시에 거주하는 곽정희 씨는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더 그리워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꽃들을 감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면서 소품 토지배상금 문제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연길역을 떠나갑니다.
1: 내 힘을 싣고서 떠나는 별. 어구야. 야, 이게 어디를 갔는가? 복돌아? 복돌아!
2: 엄마! 엄마!
1: 야, 너 어디 정신없이 따라다니니?
2: 엄마,
1: 이거.
2: 엄마,
1: 이 얼굴이 봐라. 무수가 이렇게 묻히니?
2: 엄마, 아침에 고구마 먹기 싶다 해서 내. 밭에 가서 고구마를 굽어왔다. 엄마, 나도 빨리 먹어라.
1: 아우, 야, 야! 부르네, 뭐, 어찌 자꾸.
2: 미안다,
3: 엄마!
2: 반갑다.
3: 네, 반갑다. 먼저 좀 비켜라. 엄마.
1: 했어, 저기서 뜨겠다. 야, 어찌 나 왔냐?
3: 야, 어째 왔겠어. 엄마 밥 이십바 왔지.
2: 야, 너도야. 엄마 생일이거든. 나 어떻게? 니도 엄마끔만 얼른 가자 그래지.
1: 야, 야, 야. 누나, 무슨 말버릇이야? 어, 빨리 날래 들어가고 얼굴을 씻어라.
2: 이렇다 씻는다.
3: 엄마, 엄마, 응? 이번에 그 장지 두고속철도 우리 집하고 밭을 밀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이요?
1: 글쎄 석주님이 그래더라.
3: 어머나 얼푸나. 엄마 보상금이 몇 백만이 나온다네.
2: 야야야, 너 아무리 나와도 내가 엄마는 아무데도 안 간다. 이씨, 이제 봐라, 고속철도 우리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턱 막아버리겠다.
3: 네 입이나 콱 막아라. 엄마, 엄마들 그막에 자꾸 이렇게 변체지. 이거 저리 우리 집가 살기요. 야, 그래도 늙음하게서 딸집이 변하라고 좋지. 엄마, 오늘 말이 나왔던 바에 저리 우리 집 가기요. 내 엄마라도 멋있게.
1: 아이고, 야, 야.
2: 아이디, 아이디, 아무래도 못 간다.
3: 못 비켜라겠다.
2: 아이디, 다.
3: 야, 하고 지금 요때 딱 오니.
2: 어, 엄마. 애니메, 반갑다.
4: 어, 반갑다.
1: 오, 야. 어찌 다냐.
2: 반갑소. 반갑소.
3: 반갑소. 어째 이렇게 쓴다. 어머니, 야, 내 이 집에 며느리라서 어머니를 일찍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저씨요. 미안합니다.
1: 아이고,
2: 어, 미안하, 엄마.
3: 야, 똥마가 오늘 말 쉬지 않고.
2: 싫으라고? 아,
3: 모시지 않고.
2: 아, 엄마, 가죠. 엄마, 우리 집 가.
3: 아, 잠깐! 아니요, 엄마는 내 모시겠어. 엄마, 우리 집 가죠.
2: 야, 야, 엄마, 우리 집 가야 된다.
3: 야, 나 집이 편안하고 좋지. 엄마, 우리 집 가죠.
2: 야, 야, 야, 야.
3: 엄마가 좋았어.
2: 야, 말도 말라. 이번에 고속철로 가서 엄마네 집하고 밭을 쫙 지나간 데서 엄마 멋이나 왔다 왜?
3: 아, 동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이, 그래, 고속철도 어머니 집 앞으로 밭을 지나가면 모시고, 아이, 지나가면 아이 모시겠습니까? 아이, 그래, 시가 고속철도.
1: 야.
3: 어머니. 야. 완전 온 머릿속에 고속철도밖에 없어,
1: 완전. 야, 야, 됐다, 됐다. 아이고, 야, 어찌나 왔다. 빨리 날래. 야. 날래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예.
2: 야.
1: 밥이나 해 먹자. 날래 들어오나, 나?
3: 엄마, 야, 어, 어머니.
2: 야. 너네 어째 서른다 아이 어떻게 오늘 어째 먹다 못 와가지고 와서 난리야.
3: 야, 야. 야, 야, 널 비치지 말라.
5: 시누이,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겠단 말이 없던 게 어째 또 부시세를 모신다 그래요?
3: 아, 이번에 고속... 내사! 내사 출가집 외인인 게 행인데 어떻게 처사라는가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나서는 게지. 아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까지 말이 없던 게 행인 내부리 부시세를 다 모시겠다 그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 야! 좀 조용해라, 멀미 난다.
2: 응?
3: 그... 고속철도 들어오니까 그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오.
5: 야, 그런 석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연로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로 이 시골에 혼자 계시게 하겠어.
3: 엄마 어디 혼자요? 복돌이지? 응. 그래 뭐 엄마를 데려가면 계속 복돌이 놓치겠어.
5: 세월이사 진우 이제 그 뭐예요?
3: 뭐예요?
5: 동무, 동무, 내 말이 맞지?
2: 아, 그렇죠, 여기 복돌아.

0: 우리 집 가자.
1: 동무!
2: 복돌아. 너로 저놈 아직 가라.
3: 응?
2: 야, 너 국군집에 혼자에 서매야. 야, 복돌이 진짜 든든하고 대단히 좋지.
1: 그렇겠고.
4: 야, 와는 꼬에 쥐를 생각 써야.
3: 야, 진짜 아이가겠다.
2: 가라. 집도 크고 영 좋다.
3: 야, 아이가겠다.
2: 가라, 안 되겠네.
1: 가오.
3: 아이가겠다.
2: 아, 가라, 가.
1: 가오.
2: 야, 여태는, 여태는. 야, 야, 소시, 닭골, 닭골, 야, 닭골.
3: 야! 너네 너 집 자꾸 엄마 간다는 게 갈라놓은 사고래냐?
1: 야.
3: 아, 무슨 소리야, 이게.
1: 아니 저
4: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0: 하기는 글쎄 너네 집에 새 가구 들어올 때 낡은 가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왔지 뭐.
2: 다 새가 주택이 있어.
1: 야, 시노이
3: 이상한 옷을 가지고
1: 시노이 야? 쟤 그렇게 아니, 말하면 사 이 집을 지을 때 그래도 내 나라 이 집에 큰 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삐쳤지 무슨
0: 하기는 글쎄 일꾼들을 일을 시켜놓고 낚시질은 잘합대.
4: 엄마 그래 아, 그리고 이제다 너네 농촌이었을 때
0: 됐어 우리 됐어 됐다 보상금인지 무슨인지 이제 내 내려오면 이제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치 내 똑같게 30%씩 넣어놔주마
1: 아가 어머 아들하고 딸이 어떻게 갔습니까
4: 어쩌제 아니 나는 뭐 엄마 배 아파 난 자식이 아니고 그래 전부 다리 밑에서 쏘아왔어 맞아 33은 9 엄마 그럼 그 나머지 10%는 그것도 자식들이 똑같게 나눠야 되지
0: 그 10%는 내가 지자고 그랬다 그래 이미는 그것도 못 가지냐
1: 야 엄마 여기 10%만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 25%씩 똑같게 넣어놔 가지시오
2: 아이고 엄마 10%만 가지겠던데 줄었지 뭐 똑같이 25% 가진다고
1: 생각해보시오 네? 한 사람 25%씩 가지고 어머니가 세월을 우리 집에 딱 모셔 넣으면 25 곱하기 3 해보시오
2: 25 곱하기 3?
4: 야 열매야 저 학교로 살레스이나 되겠다는 게 25 곱하기 3도 말어
2: 내가 제가 모르겠니
4: 얼마요?
2: 야 녹이야 25 곱하기 3함 65고 녹이 멀어 녹이 멀었니
4: 아는 게 그렇게 깝잘겠어
2: 뭐다리 같은 것들이 25 곱하기 3면 65야 75지
4: 야야야야 니 어떻게 그거 알아 엄마야
2: 왜 무슨 신경이 나쁘지만 머리도 나쁜 거 아니네
5: 엄마 자 장례부터 서바 가기 싶어 하던 게 올해는 서바 보내 되겠어
1: 서바 가기 싫겠다
2: 서바? 서바 아이 간다
5: 어째 가네
2: 서바 가면 해님이처럼 사돈이 팔촌데 멋지니 그래서 난 아이 간다 엄마가 죽겠다
6: 박다리 엄마
2: 어야 쌍대사
6: 아이고 박다리 엄마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형제분들이 몸다 모였습니다
2: 반갑다
6: 저 박다리 엄마 이 관절 약 써봅소 모두 써보고 효과 너무 좋다 듣고만 한번 써봅소
4: 쌍다리 쏙주임이 야 지금 공작이 바쁘겠는데 이 우리 엄마까지 다 챙겨주고 야 정말 저도 사람이 괜찮아요
6: 아이 누나 아 우리 지가 뭐 남이요 뭐
2: 야 쏙돌아
5: 아 저
6: 야
7: 쏙주임이
6: 야야
7: 대단하오 뭐. 혼자에 더 올라가자마자부터 말에다 고속철로를 쫙 빼고 능력이라 능력이
4: 대단하오 대단해
6: 형님의 그 고속철도 어디 내놓는 게요?
2: 아, 그게 속천장 동지.
4: 예, 너무
7: 되지.
1: 저, 속주임.
6: 아줌마, 야.
1: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6: 아이고, 별말...
1: 속주임 덕분에 어, 이사란 집 가지고 한 몇백만 벌게 됐어요.
4: 야,
1: 속주임, 이제 용기로 하면 꼭 우리 집에 전화 주셔, 예.
7: 자, 오지, 들러라.
6: 아, 야, 야, 야. 아니, 근데 어제 아직 못 들었는 모양이구만.
4: 무슨 거?
6: 아이, 그. 원래는 그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복도리네 집부터 이 바스까지 다 밀고 지나간다든지.
4: 어?
6: 마을서 쪽으로 지나간답대.
2: 응? 쓰게?
4: 야, 어떻게
2: 어때? 야, 이봐!
6: 야?
2: 무슨 천공자 개코가 제끼다, 이봐. 우리 집 지나간다는 게 서쪽으로 지나가.
4: 무슨 말이야?
6: 아, 그거 설계방을 그렇게 나온 거 아니, 내는 무슨 방법이 있어?
2: 야, 어째 방법이, 어째 방법이 없나?
4: 어?
2: 이렇게 턱 막아서가지고,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한번 지나갑니다.
4: 서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2: 복도리네 집과 밭을 쫙 지나서

0: 성적으로 지나간다.
1: 이렇게 말못하는
0: 아시네, 누나.
1: 야야. 야, 이게 아 때부터 동미라고는 우리 복돌이밖에 없는 게 야,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2: 아이, 누나. 그게 어떻게.
0: 야. 야. 야, 캐내서 말해. 빨리가 말해라.
1: 빨리가 말해라.
0: 아, 빨리 말해라, 말해, 말해. 이렇다, 이렇다.
2: 야. 아, 형님이. 아, 그게 어디 내 가서 말해서 될 일이오.
1: 야,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2: 빨리 가. 아, 야, 야.
0: 아, 차. 야, 아, 저. 아, 때부터 내
2: 차. 엄마.
3: 야.
2: 그 관절량 써먹고 효과 좀 또 얘기를 하소.
3: 아니, 어째 가자고?
2: 예.
0: 야, 저, 빨리 가라, 빨리 가.
2: 야, 나는 지네 그 유석이 또 방화허림 검사 내려온데서 마소 나가봐야 되겠어.
1: 아, 빨리 가,
2: 빨리 가. 따라, 가겠다.
0: 이랬다, 아이 말이 됐다.
4: 저한테 기억 나겠어, 저기.
0: 잘 됐다, 잘 됐다. 봐라, 내 이 몸을 가서 확 막아버리겠다. 가라, 고속철도도 우리 집 하고 봤어. 못 지나가자, 그만이야.
1: 자, 야, 야, 야, 그게 또 열매지, 니 아니.
0: 내 뺨만 왔다 갔다 한다, 임마.
4: 야, 세상을 가자.
0: 또 왜 아무리 받아도 무슨 쓸모이니? 형제 시간에 개처럼 싸움질만 하면서, 씨.
5: 세월! 세월, 우리 어디 싸웠어냐? 신우 이제 말해봐.
1: 이 형님 말이 맞어. 야, 우리 어디 싸매지? 토론했지?
0: 싸매지!
4: 야, 그게 싸만 게다 토론이다, 토론. 진짜 싼가 토론 분가 못하지.
5: 저, 우리 이렇게 형제들 간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바에 오늘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좀 토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0: 그게 싸 뭐 토론할 게 있어. 예. 어머니서 내 맞은 게 내 모셔야 되지.
5: 어째 그럴까? 앉으셔. 어머니는 글쎄 우리 모셔도 되는데
0: 어.
5: 어머니는 세월같이 세월같이 딱 세월! 마스겠어. 또문에 어디까지 말했던가?
2: 세월같이 딱
5: 어머니는 세월같이 딱 이 자리에서 이 집에서 어머니같이 딱 살겠다 잖습니까? 야, 형님 말이 맞소. 아니, 오빠 좀 잘 생각해보고 말아오. 아이, 엄마 집 운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복도리하고 둘이서 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1: 그렇지, 뭐. 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토지 보소금에
5: 밭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1: 한 천억까지 돼 나온다.
5: 야, 그게 무슨 농촌에서 마음대로 살지.
1: 그렇지, 뭐.
5: 신호이, 어째 제가 내 생각을 똑같소.
1: 신호이.
5: 우리 참에 세월 어머니를 모신다는 각서를서 받을까?
1: 그게 좋겠어. 아, 내 엄마를 모셔올게.
5: 야, 알았어.
1: 엄마.
0: 아, 여보, 무슨 각서까지?
5: 어머니 나무에 동무 얘기하셔.
0: 아, 여보, 뭐 각서.
5: 동무.
0: 알았어.
1: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야, 야, 저 음악이 나오고
5: 있어. 어째 내. 야, 야, 야, 안 써, 글쎄.
0: 안 써, 안 써, 안 써. 자, 자, 자, 안 써.
5: 어머니, 앉으셔.
0: 안 써, 안 써.
3: 야, 야, 야.
0: 저, 엄마. 우리 집에서 형제들이 아주 저 친밀하게 토론했어.
5: 야.
0: 예, 토론한 결과 엄마하고 벅돌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
5: 야, 엄마, 우리는 그래서 하나도 안 붙이겠어. 엄마하고 벅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겠어, 팔고 야. 마음대로 하.
1: 저희 어머니 여기다 지상만 찍으면 됩니다.
0: 아, 야, 뭐 지상까지 또 찍게.
5: 동무.
3: 내 이 지자 아이 찍어줘. 죽을 때까진 누기 집도 아이가.
0: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자파이하고 딱 지금 엄마가 내 계속 같이 산단 말이야.
1: 그러세쿠.
0: 야, 엄마, 아이 집 그만이. 나 빨리 찍어라.
3: 어, 야, 야.
2: 벅돌이 엄마.
3: 야, 야. 야.
2: 형님,
0: 어제 봐.
2: 형님 무슨 부자 됐어, 부자 됐어.
0: 어? 어제?
2: 그 유석이 말씀하는 게 말소 쪽으로 가면 과수원도 다치고 또 부상비도 엄청 나오게 되세요. 또 원래 계획대로 한다.
0: 서쪽으로 아이 가고 동쪽으로.
2: 야, 형님.
0: 여보, 우리 집 엄마를 집으로 쫙
3: 우리
0: 지나간다.
3: 우리 집으로 지나간다.
2: 예.
3: 뭐.
2: 야. 나 지금 해야 돼. 그래, 빨리 움직일 거야. 가겠어, 그만.
3: 야, 야, 야.
0: 아이들다. 이씨, 고속철도 정말 우리 집 한 바퀴 지나가 봐라. 내 정말로 이 가슴을 막아버리겠다, 내.
5: 아, 세월. 저는 무슨 자꾸 막는다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황길과예요?
0: 응, 황길과. 어제 황길과 있는 집도 고속철도 지나간다.
4: 아니, 생대없네.
3: 어머 이거 봐라. 아이고, 이렇게 그선 늙으면 죽었어, 죽었어, 아이고. 어이구, 이거 봐라. 아이고.

0: 수술 자국 고춧가루이라미. 아이고,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웃기 생일이라미 못 잡아냈군. 아이고, 야들아, 야들아, 야들아.
1: 응, 야, 바이바이. 간다, 다시 오지 마라.
0: 무슨 말이지?
2: 뭔데?
0: 아이고, 웃지다 왔다는 게 시각도 못 먹고 가고.
1: 오지 마라, 오지 마라.
3: 저는 지금 정말 90년대 말에 우리 연변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가수 현성혜 씨를 만났습니다. 현성혜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네, 일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4: 네, 일본에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푸딩과 빵 가게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3: 세상 한마당 프로에 또 특별한 분한테 네. 특별한 노래를 선물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4: 아, 네. 저희 부모님이 상해에 계시는데요. 네. 네.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무척이나 그리워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께 제가 어릴 적 불렀던 네, 박연 씨와 같이 불렀던 돌다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고향의 향기, 고향의 정이 느껴지는 노래 고향이 부른다였습니다. 타양에 계시는 분들은 고향을 생각하면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고향을 가슴에 담고 있고 고향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서가 아닐까요? 광동성 광주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춘옥 씨는 항상 자식 걱정인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면서 노래 둥실 타령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산새의 지저귐과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물소리, 자연이 들려주는 고운 소리에 웃음이 서절로 나오기도 하죠. 하기에 주말에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여름 향기가 짙게 풍기는 산으로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도문시에 살고 있는 박영국 씨는 올해 여름이 모든 분들에게 활기차고 유쾌한 여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고두산 꽃냥산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기저기에 흐드러진 꽃들이 화려한 꽃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꽃 사이를 분주히 누비고 다니는 벌과 나비들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엮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람 속에서도 보슬비 속에서도 여름의 싱싱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요즘 여러분께서도 여름의 낭만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애심 여성컵 수상 작품 금상 작품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정말 좋은 글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함으로 다가오는 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온실에서 피어올린 희망, 어떤 내용일지 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2007년 내가 20살 되는 해의 겨울이었다. 그 겨울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진짜 겨울이었다. 대학교 첫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돼 기차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온 날. 그날따라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라면 저녁 준비로 분주했을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도, 뉴스를 보며 혀를 차던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자욱한 담배 연기가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계셨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숨죽여 흐느끼며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 우리 딸, 미안해. 정말 미안해.
0: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손을 부여잡았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른다. 20해 동안 안락한 온실 속에서만 자라온 나는 온실의 유리벽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사업 투자 실패로 우리 집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 어릴 적부터 살아온 이 보금자리마저 당장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지난 몇 달간 친척들의 돈을 빌려가며 버텨왔던 것이다. 그날 밤 베란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소리가 끝없이 반복됐다. 나는 방 안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집안을 맴도는 절망의 공기가 스며들어 가슴을 짓누르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대학교에 갓 입학한 20살의 나는 세상이 온통 꽃길인 줄 알았다. 학비 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없이 부모님의 그늘 아래 안원하기만 했던 나날들. 하지만 현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날 밤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는 달빛을 바라보며 나는 어른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제 이 가정은 내가 지켜야 해. 20살에 철없던 내가 어떻게 그 무게를 감당할 용기가 생겼는지 지금도 신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다. 1,000원으로 시작한 려정. 급히 학교에 휴학 신청서를 내고 청도행 버스에 올랐다. 손에 든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호주머니 속의 1,000원이 전부였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나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겨울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가끔 낙엽들이 바람에 춤추며 떠나가는 모습이 마치 내가 뒤로 흘려보내는 지난 날과 같았다. 캠퍼스의 은행나무길,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미래에 대한 꿈들. 청도 터미널에 내렸을 때 낯선 동네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미리 부탁해뒀던 큰 아버지네 댁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었다. 무거운 발걸음마다에 현실의 무게가 더해졌으니까. 민폐를 끼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그 당시 있을 곳이라고는 그곳밖에 없었다. 큰 아버지네 댁 작은 방 한 구석. 그곳이 내 새로운 세상의 전부가 됐다. 언니에게서 빌린 낡은 컴퓨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동안 바르르 손이 떨렸다. 컴퓨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 호주머니에 있는 찬환과 부팅 소리를 내며 켜지는 낡은 컴퓨터 한 대가 나의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무한의 가능성이 보였다.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모니터 속 작은 창 하나가 전부였다. 상품 사진을 올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달며 가격을 매기는 일은 처음 해보는지라 모든 것이 서툴고 막막했다. 하지만 매번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나는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있다고 믿었다. 정막의 교향곡. 첫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침묵의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새 제품 사진을 올리고 새벽 1시가 넘도록 온라인 상점을 들여다봤다. 누군가가 문의를 할 때면 띵동 하고 소리가 났는데 밥을 먹다가도 씻다가도 달려가 확인하면 대부분 광고 글이거나 장난 메시지였다. 그렇게 하루에 한두 번의 딩동 소리가 전부였다. 두 번째 주가 되던 어느 날 밤, 첫 주문이 들어왔다. 새벽 1시경이었는데 알림음이 울렸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원피스를 주문하고 싶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나는 캄캄한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무리를 보듯이 눈앞이 눈부셨다. 손이 떨려서 답장을 보내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다.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다. 누군가가 내가 올린 상품을 원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 줄 몰랐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한 달이 지나도 주문은 손에 꼽힐 정도였고 통장에는 단돈 200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화장실에 앉아 울고 또 울었다. 또래 친구들이 캠퍼스에서 청춘을 불태울 때 나는 옷더미와 배송박스 사이에서 숨이 막혔다. 저녁이면 편의점 컵라면으로 때우는 건 다반사였다. 국물까지 다 마셔야 배가 불렀다. 어느 날 우연히 대학교 동기들의 사진을 보게 됐다. 축제 사진, 동아리 활동,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찬 얼굴들. 그 순간 내가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 확연히 느껴졌다. 21살의 봄을 자유로운 대학교 시절을 포기한 채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지속됐다. 매일 똑같은 일상, 거의 비어있는 주문함, 바닥을 드러내는 통장,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딸, 몸은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마지막 끈이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정말로 조금씩 현실을 나아지게 했다.

작은 변화가 만든 기적. 8개월이 됐을 때 나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냥 사막에서 비를 기다리며 살 수는 없었다. 우선 고객들의 후기를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다. 배송이 좀 느려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진과 색깔이 달라요. 쓰라린 지적들이었지만 모두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배송업체를 바꾸고 사이즈표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실제 모델 착용 사진을 더 많이 올렸다. 밤새워 상품 설명을 일일이 다시 작성했다. 마치 원예사가 식물 하나하나를 정성껏 돌보듯이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손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주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며칠 후 한 고객으로부터 답장이 날아왔다. 사장님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주니 놀랍네요. 다음에도 주문할게요. 그 메시지를 읽고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묘연하게 남아 강에 던진 작은 돌멩이가 잔잔한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9개월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재주문하는 고객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주변에서 홍보해주는 분들도 있었다. 하루 주문이 두세 개씩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다. 마치 메마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같았다. 10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새벽 1시, 평소보다 늦게 컴퓨터를 끄려는데 갑자기 주문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딩동, 딩동, 딩동. 처음에는 오작동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갱신할 때마다 주문 건수가 불어났다. 1시간 만에 5건의 주문이 들어왔다. 내가 일을 시작한 이후 거둔 하루 최고 기록이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포장지조차 제대로 자를 수가 없었다. 만감이 교차된 채로 상품을 포장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이 바로 기적이구나.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발 밑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구나. 시련이라는 스승. 일을 시작한 지 2년 차에 접어들던 가을이었다.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는데 해외 공급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물류창고에 화재가 나서 주문한 상품들이 모두 잿더미가 됐다는 소식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눈앞이 캄캄해나 한참 동안 맥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이미 접수한 주문이 30건이나 넘는데 배송할 물건이 하루아침에 제로 사라져버리다니.

바꾼 정원에 갑자기 서리가 내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부터 전화벨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주문한 옷이 언제 도착하나요? 저 죄송합니다. 해외 공급업체 화재가 나서. 뭐예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다른 업체를 찾아서. 돈 돌려줘요. 이런 식으로 장사해요? 어떤 고객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사장이 뭘 하는 거야? 돈만 받아놓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를 듣 노라니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당시 23이었던 나에게 그 모든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돼 마음에 꽂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너지고 싶었지만 뒤에서 지켜보는 직원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미 한번 바닥을 경험했기에 나에게는 다시 솟아날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적자였다. 직원들의 월급도 사무실 임대료도 빠듯했다. 컴퓨터 화면 속 통장 잔고를 바라보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다. 3년 전 1,000원을 호주머니에 넣고 청도에 왔던 그날보다 더 막막했다. 그때는 잃을 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담배 연기로 자욱한 방에서 투자 서류를 찾아보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비록 사업이 실패했지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유전자가 내게도 흐르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나에게 자전거 타기를 배워주면서 해줬던 말씀이 떠올랐다. 딸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일어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이 한마디가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아버지의 딸답게 한 번 더 일어서기로 했다. 그 다음 날 모든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전액을 환불해 드릴게요. 뭘요, 돌발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쯤 다시 주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상 밖에 들려오는 따뜻한 말들이 어둠 속에서도 등대가 돼줬다. 물론 화를 내는 분들도 많았지만 진심을 알아주는 분들도 많았다. 일일이 환불 처리를 해드리고 새로운 물류업체를 찾아다녔다.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려 다시 정상 운영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의 고객들이 다시 주문해 줬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의를 보여줘 고맙습니다. 믿고 다시 주문해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목이 메어왔다. 위기가 오히려 더 단단한 신뢰를 만들어냈다. 시련이라는 스승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빛을 향한 요정. 2010년 3년차에 접어들며 사업은 안정적 궤도에 들어섰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면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는 인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여전히 신기했다. 어느 날 오후 회계장을 정리해보니 매달 흑자였다. 적자에 허덕이던 그 시절이 아득히 멀게 느껴졌다. 볶음밥 한 그릇으로도 만족해야 했던 날들, 편의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던 밤들이 이제는 거름이 돼 내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2011년 봄 처음으로 부모님께 돈을 넉넉히 부채할 수 있었다. 은행에서 송금을 마치고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춤추는 모습이 눈물 겹도록 아름다웠다. 무너진 온실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 같았다. 집에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두 번 울리고 어머니가 받았다. 어머니,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많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아버지가 요즘 낚시도 다시 시작했어. 정말요? 아버지가? 응,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외국에서 일하면서 힘든 줄 모르겠다며 우리 딸 덕분에 다시 살맛이 난다고 하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길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자리에서 그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긴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맞이한 봄의 눈물이었다. 사업이 6년째 접어들던 2013년 겨울, 마침내 마지막 대출금을 상환했다. 은행을 나서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6년 전 20살 먹은 내가 감당해야 했던 그 무거운 빚의 산더미가 깨끗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공원 벤치를 찾아 앉았다. 그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다. 그런 하늘을 바라보느라니 6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호주머니에 천 원을 넣고 무작정 청도행 버스에 올랐던 그날,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던 무수한 밤들, 화장실에서 몰래 흘린 눈물들,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때야 확신할 수 있었다. 무너진 온실의 잔해더미 위에서 나는 더 큰 정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새로운 시작. 빚을 깨끗이 청산해서야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시집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그동안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줬다. 내가 새벽까지 포장 작업을 할 때도, 고객 항의 전화에 울며 불며 할 때도 그는 한 번도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너만 생각하며 살아도 되는 거야? 청혼하던 날 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되는 때였다. 2015년 8월, 아이가 태어나던 날에 분만실에서 울려 퍼진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작은 손가락이 내 검지를 꼭 잡을 때 그 힘이 그렇게 강할 줄 몰랐다. 손바닥만한 몸집에서 뿜어나오는 생명력 앞에서 나는 더 커졌다. 이 작은 존재를 온전히 담을 수 있을 만큼. 불현듯 20살이 나던 해의 그 겨울, 몹시 차가웠던 어머니 손이 떠올랐다.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세상이 아무리 어둠에 잠겨도 이 작은 존재만은 꼭 지켜주리라는 마음 말이다. 엄마는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을게, 우진아.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작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우주에 발을 들여놓았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한 번은 넘어져 무릎이 까진 적이 있었다. 아파요, 엄마. 상처를 닦아주며 나는 무심코 말했다. 우진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지.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지혜가 나무의 나이테처럼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나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사장이 됐어요? 엄마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사장이 됐어. 그런데 하다 보니 정말 재미있더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찾아주는 게, 고객들이 고마워하는 게. 그럼 나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그 전날의 절박함을 모를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축복이었다. 이 아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꿈을 꿀 수 있는 여유 말이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봤다. 밤하늘에는 뭇별들이 반짝였다. 15년 전 호주머니에 1,000원을 넣고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별들이 있었을까? 그때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늘을 쳐다볼 여유조차 없었다. 돌이켜보니 20살 때의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눈물로 얼룩졌던 그 시간들이 지금 이 따뜻한 순간을 빚어낸 것이다. 씨앗에서 숲으로. 지금도 나는 이런 사색에 잠길 때가 많다. 고통이 과연 헛된 것이었을까고 말이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어쩌면 단단한 뿌리가 돼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아닐까. 때로는 온실이 무너져야 비로소 진짜 하늘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무너진 온실에서도, 아니 무너졌기 때문에 더 강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계절은 돌고 돈다. 때로는 겨울이 길어져 다시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씨앗들이 숨을 쉬고 있다. 당신의 땅에서도, 나의 땅에서도,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온실이 무너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잔해 더미 속에서 새로운 씨앗 또한 움트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그것이 바로 삶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 금방 리나 작가님의 글 무너진 온실에서 피어올린 희망을 공유해드렸는데요. 네, 무너진 온실에서 피어올린 희망. 저는 문학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제가 감히 내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전하려는 그 마음만은 정말 랑독을 하면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누군가의 온실이 무너지고 있다. 아,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잔의 더미 속에서 새로운 씨앗 또한 움트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 또한 어찌 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통이란 지나고 보면 정말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보약 같은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겪을 때는 당연히 쉽지 않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나, 이런 원망 아닌 원망도 생겨날 때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또 우리 인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 고통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큰 그릇을 만들고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무언가를 학습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세요?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마음을 정리하고 책 속 이야기와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남아있지 않은 시간이기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사랑의 물기를 확보하고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덜 중요한 것들을 쳐내면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겠죠. 나무의 윷덩과 가지를 친 건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뿌리를 보존하고 둥치가 더 잘 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삶이 너무 많이 버거울 때는 비오는 날의 연잎을 떠올려 보십시오. 연잎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빗방울이 모이면 잎을 아래로 기울여 빗방울을 비워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곁가지들을 트내는 것이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삶의 지혜는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더 잘 알고 더 가볍게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주변에 불필요한 곁가지를 과감히 쳐내면 우리는 덜 혼란스러워지고 더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네, 조그만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의 모습에서 힘을 얻는다라는 대상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은 반드시 요명한 연예인이나 스타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부모님, 스승, 혹은 책속의 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칭찬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주고 꿈을 꾸게 하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광현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우상.

누구나 청춘 시절에는 우상이 있기 마련이다. 어떤 시대를 물러나고 우상은 숭배자에게 적극적인 어휘를 띠고 있다. 우상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그들의 몸에 밴 시대적인 정신은 후대들이 견연사제할 본보기로 된다. 시대가 변하여도 우상의 힘과 매력은 변함없이 그들을 본받도록 사람들을 고무할 것이다.

요즘 청년들에게도 유명한 가수, 영화 배우, 운동선수 등 다양한 분야에 자기들만이 숭배하는 우상이 있다. 우상은 이들의 생활에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되고 있다. 내 아들에게도 우상이 있다. 북경에서 일자리를 찾은 아들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방에 있는 사진을 다치지 말아달라고 신신 당부했다. 아들이 말한 사진은 자기 방 침대 머리에 붙여놓은 문짝만한 농구 선수의 사진이었다. 왜 저런 사진을 침대 머리에 붙여놓았는가고 물으니 자기의 우상이라고 자랑스레 말했다. 농구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나로서는 그가 누구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리 없었다. 아무튼 아들의 우상이라고 하니 다칠 수 없었다.

이미 어른으로 성장한 아들의 감정세계를 존중해야 했다. 우상에 대한 말이 나오니 나도 내 마음속의 우상을 떠올려 보았다. 신통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우상이 없었다. 다시 내가 살아온 나날들의 우상이 될 만한 사람을 떠올려 보며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고영장이다. 당시 시골 소년이었던 나는 부대의 맨 앞장에 서서 씩씩하게 행군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혼을 빼앗겼다. 고영장의 모습에 반한 후부터 나는 그가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면 밤길이라도 찾아다녔다. 고영장을 자주 만나면서 나는 의식적으로 그의 행동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고영장을 닮아간다고 생각했다. 허리에 권총만 차면 나는 틀림없이 고영장이 될 것 같았다.

내가 그렇게 숭배한 거영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1960년대 초에 수많은 청년들의 혼을 빼앗은 영화 남정 북전의 주인공이 바로 거영장이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거영장의 형상에 매혹됐다. 여순말로 하자면 거영장의 열성 팬이 됐던 것이다. 농촌 이동방영대가 영화 남정북전을 상영하는 곳이라면 사방심리 어디든 가리지 않고 모두 따라다니면서 보기 시작했다. 그때는 밤길이 아무리 험하고 무려도 겁난 줄 몰랐다. 자전거가 없던 시절이라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다녔다.

친구들이 있으면 동원해서 함께 갔고 친구가 없으면 혼자서라도 겁없이 다녔다. 거영장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밤길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 내가 고용상에게 반하게 된 것은 영화의 여러 장면에서였다. 아무리 위험한 전투라도 침착하고 듬직하게 지휘하는 모습, 부상을 입고 목에 흰 붕대를 감고도 전사들을 지휘하며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영웅적인 모습이다. 고용상의 붕대 감은 모습에 매료된 나는 엄마의 위생 가방에서 붕대를 훔쳐내 펀펀한 목에 감고 다녔다. 친구들이 목을 상했는가고 물으면 나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거영장처럼 목을 돌리며 말했다. 그런 내 모습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때 농촌 아이들은 저녁이면 봤다 꿍이라는 전투 요일을 많이 놀았는데 요일을 놀 때면 나는 완전히 자신을 고영장으로 착각했다. 목에 흰 붕대를 감고 허리에 나무 권총을 차고 신나게 마을길에서 뛰어다녔다. 마치 내가 전투마당에 뛰어든 해방군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저녁에 군대 놀이가 끝나면 나는 흰 붕대를 풀어서 몰래 감추어 뒀다가 다음번 놀이 때에 다시 목에 감곤 했다. 빨리 커서 참군하여 전투에 참가하고 싶었고 고영장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행동이 차츰 친구들의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내가 말할 때면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목에 힘을 준다면서 친구들이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실은 남정북전 영화에서 거영장이 부상 입은 목을 돌릴 때면 어깨도 함께 돌렸는데 나는 그 행동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 그 후부터 나는 거영장의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옷방에 들어가 거울을 마주하고 거영장이 목을 돌리는 대로 나도 목과 어깨를 함께 돌려보았다. 잦은 내 동작도 세련되어 갔고 멋있어 보이기 시작했다. 요즘 청년들이 자기의 우상을 본다 옷을 입거나 머리 스타일을 꾸미거나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도 모르게 몸에 배기 시작했다. 나의 이 행동은 차츰 친구들 속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도 친구들한테 틈만 나면 거영장의 이야기를 했고 그의 몸동작까지 해보였던 것이다. 친구들도 고용장의 행동과 같다고 풍을 달며 쳐줬다. 어린 나이에 그것이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는 몰랐다. 영웅에 대한 숭배심이 그렇게 표현됐던 것이다. 의사였던 엄마는 내가 뻣뻣하게 굳어진 목을 돌릴 때마다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물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목이 아픈 것이 틀림없다며 함께 천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그러면 나는 아무 일도 없다고 딱 잡아떼고 도망치곤 했다. 후에 연변병원의 의사인 고모부가 우리 집에 오자 엄마가 내 팔을 잡고 말했다.

심장외과 의사인 고모부는 연변평원에서도 손꼽히는 주임 의사였다. 고모부는 내 목을 주물러 보고 어깨도 주물러 보더니 물었다. 언제 넘어졌거나 친구들과 장난하다가 상한 적이 없니? 없는데요? 고모부는 별일 없다고 하면서 시름 넣으라고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무리 의술이 용한 고모부라도 나만의 비밀을 진단해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목을 돌릴 때면 어깨도 함께 돌리는 습관이 점점 굳어졌다. 그 후 근 10년 동안 나는 마음의 우상인 고영장을 만날 수 없었다. 영화 남정북전이 독초로 몰리어 상영을 금지당했고 나도 고영장을 잊어갔다. 훗날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사업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사업에 참가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나를 곤혹에 빠뜨렸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어린 시절 고용장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로 몸에 굳어진 습관이 내게 영향을 줬던 것이다. 천만 뜻밖이었다. 사업에 참가하여 꼭 큰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일했고 남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였다.

까지 깨끗이 해놓고 동료들의 사무 책상까지 깨끗이 닦아놓았다. 눈에 보이는 일이면 내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인 데서 첫 해는 몇 마리의 선진이 되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내 위신은 점점 내려갔다.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길도 곱지 않았고 지어는 무기명 투표로 조장을 뽑을 때도 내 이름은 없었다. 영화계통의 사회 경험도 남보다 빠른 데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면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해마다 연말에 선진을 뽑을 때면 내게 따라 붙는 결점이 있었는데 오만하고 당돌하다는 것이었다. 당돌하다는 말은 나도 인정했다. 부서에서 동료들과 업무에 관한 문제점들을 토론할 때면 따지고 바른 소리를 하기 좋아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만하다는 말은 참 이해가 안 됐다. 특히 우리 부서 영화극본 번역조의 한 선배님이 나에 대한 선입견이 강했다. 단위에서 나를 중요한 발전 대상으로 지목하고 군중의 의견을 청취하면 이분은 사람들 앞에서 내놓고 나를 오만하다고 비평하면서 떠들었다. 나는 오만하다는 꼬리표를 떼어버리기 위해 동료들과 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나는 번역조의 선배님을 찾아 맥주 한 잔 사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나의 진심이 통했던지 선배님도 속셈을 이야기했다. 자네가 그렇게 진심인 걸 보니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구만. 나는 자네 행동에서 오만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행동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게 지금도 오만하게 행동하네. 바로 목을 고성하고 어깨를 돌리는 모습이 눈꼬리 사나울 정도로 오만하게 보이네. 나도 딱히 자네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볼 때마다 오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바른 소리를 잘하니 당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네. 나는 머리에 일격을 당한 것 같았다. 아, 바로 그거였구나. 내가 어릴 때 고용장을 숭배하여 모방했던 행동이 이런 효과를 빚어낼 줄을 누가 알았으랴. 그날 나는 선배님과 맥주를 마시면서 어릴 때 나의 우상이었던 고용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선배님은 허탕하게 웃더니 말을 이었다.

우상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가 낳은 결과네. 그러나 충분히 이해되네. 우상에 대한 숭배는 결코 나쁘지 않네. 영웅의 겉모습보다 영웅의 사상과 내심세계를 따라 배웠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영웅을 숭배했다는 것만도 대단하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면 발전이 빠를 수 있네. 내가 오해했던 점은 사과하겠네.

일이 있은 후부터 나는 행동을 각별히 조심했다.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속심을 터놓으면서 열심히 일한 데서 나에 대한 동료들의 태도는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해인가 단위에서 수십 명 직원들 중 한 사람을 뽑는 공회 간부 선거에서 뜻밖에도 내가 가장 높은 표수로 당선됐다. 전진하던 시절에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 내 인생의 한 에피소드로 기억에 오래 남아있다. 고영상에 대한 나의 숭배는 후에 내가 해방전쟁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영상의 내심 세계를 깊이 파고 그의 영웅 영상을 해방전쟁 다큐멘터리에 많이 응용했던 것이다. 알고 보니 해방전쟁에 참가한 우리 조선족 영웅들 속에도 고영상과 같은 인물이 수없이 많았다. 영웅에 대한 숭배를 다큐멘터리의 주제에 결부하여 인물을 깊숙이 부각시켰기에 성공적으로 제작을 마칠 수 있었다.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린 지금도 고영상은 나의 우상이다. 이제는 부상당한 목에 붕대를 감고 전투하는 고영상의 겉모습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 대중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의 영웅 정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처음 펼친 책의 향기, 글자 속에서 만난 새로운 세상, 함께 토론하며 나눴던 생각의 조각, 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빛으로 남을 겁니다. 독서는 단순히 글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혼자서는 만나지 못할 이야기와 인물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책을 펼쳐보세요. 언젠가 오늘 배웠던 것, 느꼈던 감정이 세상과 마주할 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책이라는 소중한 친구와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뉘웠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어디로 피서를 갈까가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흑룡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눈과 얼음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흑룡강은 여름철 피서의 최적지입니다. 이곳의 여름은 끈적끈적하고 숨이 막힐 듯한 무더위가 아닌 숲과 강바람이 어우러져 길러낸 통쾌한 서늘함입니다. 하지만 흑룡강에 피서오는 리온은 결코 시원함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흑룡강의 서늘함은 지리적 유전자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에 거대한 생태계가 길러낸 것입니다. 흑룡강성은 2,162만 헥타르의 숲으로 삼림 피복률이 전국 4위를 차지하며 100여 곳의 국가 삼림공원이 진주처럼 박혀 있습니다. 대서운가령의 원시림 속에는 100년 넘은 나무들이 빼곡하고 숲속에는 고농도의 산소 음이온이 가득합니다. 이춘 대응가령은 우수한 삼림 생태를 바탕으로 여름 건강 휴양 관광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국 총량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514만 헥타르의 천연습지가 자리 잡아 철새 이동의 중요한 기착지가 되고 있으며 2,981m의 국경선을 따라 흑룡강, 우수리강 두 개의 국경강이 힘차게 흐릅니다. 흥계호, 경박호, 오대련지 등 중대형 호수와 640여 곳의 자연늪지가 별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저녁 여름 평균 기온은 대부분 20도 내외로 낮에는 답답하지 않고 밤에는 서늘해 이불을 덮고 자야 할 정도입니다. 국경성인 흑룡강성은 2,981km에 달하는 긴 국경선을 끼고 있어 중국 최대의 국경강과 호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보 룡강 삼협 국경강 유람은 국경 소도시 학강의 특색 문화관광 로선입니다. 화하의 동극 무원으로 가면 특별한 의미의 여름 일출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감옥사의 무원은 중국 대륙의 최동단으로 국내 대부분의 도시가 아직 깊은 밤에 빠져 있을 때 해가 강물의 안개를 뚫고 동극 광장에서 서서히 떠오릅니다. 신주의 북극 마카로 가면 북극 마을에서 인생의 북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만나면 보기 드문 오로의 장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흑룡강성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계절을 거스르는 눈놀이입니다. 빙설대색의 몽환 빙설관은 사계절 운영되며 만남, 할빈, 얼음 공연은 계속 이어지고 실내 스키장은 사계절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축제와 대회는 여름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할빈 제24회 국제 맥주 축제, 치치알 바베큐 축제가 잇따라 열려 맥주 향과 고기 향이 밤바람에 휩싸여 가장 정겨운 인정미를 선사합니다. 흑룡강의 여름은 아름다운 산과 물뿐만 아니라 활기 넘치는 동물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빈 극지공원에서는 귀엽고 통통한 북극곰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귀여운 모습의 펭귄을 만날 수 있으며 물개와 바다 코끼리의 수상 공연은 늘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동북 호리몬에서 관광차 너머로 무리 지은 동북 호랑이를 마주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루미가 흰 날개를 저으며 갈대밭에서 춤을 추는 치치알 자롱 생태 관광지, 다람쥐가 발밑을 뛰어다니고 사슴이 여유롭게 풀을 뜯는 이춘, 순록이 느긋하게 자작나무 숲사이를 거니는 대행가령 어원크족부락에서는 자연 생태계 야생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의 행복은 절반이 풍경에 있고 절반이 혀끝에 있습니다. 흑룡강의 음식은 결코 화려한 플레이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양이 많고 맛이 정직하며 실속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동북대지 자체의 매력과도 같습니다. 세계 3대 흑토 지대 중 하나인 이 땅은 전국 9분의 1의 식량 생산으로 국민의 식탁을 든든히 지킬 뿐만 아니라 최고 품질의 식재료를 길러냅니다. 냉수에서 자라 살이 단단해 쫀득한 식감이 입맛을 사로잡는 물고기 요리, 직접 썰어 양념한 뒤 철판에서 지글지글 굽는 치치알식 바베큐,
모든 것을 넣고 끓이는 쇠솥 요리, 시원한 개소 냉면, 핫강의 꼬치구이 등 여기에 현재 시원한 맥주를 곁들이면 무더위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삼복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할빈 빙설대의 세계는 또 다른 열띤 행사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제24회 할빈 국제 맥주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빙설대의 세계는 할빈의 슈퍼 IP로서 겨울철 60일 동안만 그 화려함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여름에도 새롭게 단장해 전 업종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며 한계절 빙설 테마파크에서 365일 연중 무휴 도시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달바꿈했습니다. 올여름 대형 실경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가 공식 선보였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겨울철에는 빙설 서사시 왕의 전차가 공연되고 여름철에는 세계 각국의 풍정이 펼쳐집니다. 빙설 미식관도 겨울철 온실에서 연중 영업하는 핫플레이스 랜드마크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과거 겨울철에만 인기를 끌던 문화창의 매장도 올여름 새롭게 단장돼 문화창작 장터로 거듭났습니다. 이 밖에 체험학습 또한 산발적인 겨울 캠프 체험에서 벗어나 상시 운영되는 체험학습 교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적 소리와 함께 수백 명의 남방 관광객을 태운 피서 관광 열차가 마카역에 도착했습니다. 올여름 북경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지에서 마카로 향하는 피서 관광 특별 열차의 운행 횟수가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름이 접어든 후 호남, 호북, 섬서, 하남, 하북, 산동, 내몽골 등 여러 성자치구에서 마카로 향하는 피서 관광 특별 열차가 집중적으로 운행되면서 남북을 잇고 동서를 연결하는 특별 관광 열차 네트워크가 본격 구축됐습니다. 흥룡강성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캠페인에 맞춰 중국철도 할빈국 그룹유한 회사는 다양한 테마의 수학 여행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D7957편 열차에서는 할빈시 계홍수학교의 교사와 학생 100여 명이 혁명의 혈통 잇기 고속철도 수학 여행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객차 안에는 4세대에 걸친 기관차 모형이 질서 정연히 진열돼 있으며 생생하고 직관적인 안전지식 전시판이 있어 아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현재 흥행 수익이 19억 원을 넘었으며 유머러스한 연출로 풍부한 상상력과 뜨거운 경쟁 스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고전 코미디에 대한 추억을 소환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기간에 속속 개봉하는 영화로는 농촌 현실 코미디, 독특한 행보, 공상과학 코미디, 마방진 소녀, 코미디 탐정 애니메이션 대당 요탐 등이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79번째 시간입니다. 수연이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동쪽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쪽으로는 무연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고 가는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 그는 어머니와 여럿을 둘러보며 말했다.
1: 구린 서쪽으로 나가서 놈들의 그물을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외놈들에게 쫓기우다가 끝내 피해를 면치 못해요. 그리고 동쪽은 온통 벌판이어서 숨을 만한 산도 없고 길도 낯설어요. 그러므로 우린 본고장산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0: 일부 사람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하며 죽어도 고향 땅에 묻히자고 나섰다. 어머니도 찬성이었다. 사람들은 다시 제고장으로 향했다.

얼마쯤 가서 그들은 또 흩어져 버렸다. 어머니 식구들이 홀로 남았다. 밤이 되었다. 날은 몹시 흐렸다. 먹잠 구름은 곧 무너지려는 낡은 담벽처럼 하늘에 낮추 드리워 있었다. 윙윙 몰아치는 북풍은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아채고 눈보라를 날려 포렇게 언 볼을 후려 갈긴다. 눈판에서 가장 똑똑히 눈에 띄는 것은 외로운 무덤과 여기저기 키 큰 마른 풀 쑥잎들이었다. 기승을 부리는 바람은 마른 풀잎들을 한 움큼 뜯어 눈가루와 함께 사정없이 하늘로 말아 올린다. 쑥대의 쓴맛도 바람을 따라 퍼지고 있었다. 키 높이 자란 이깔 나무들도 바람에 몸부림치며 울부짖다가 가끔 딱 하고 꽁꽁 언 가지들을 떨어뜨린다. 끊어진 자리에서 스며 나오는 즙은 인차 얼음으로 얼어내린다. 캄캄한 이 밤은 얼마나 추운가. 길을 걷기는 또한 얼마나 힘겨운가.

0: 얼음과 눈을 떠인 들쑥날쑥한 산봉우리들이 밤하늘과 키다툼하며 우뚝우뚝 솟아있었다. 설숲은 비록 밤이었으나 흰눈의 빛을 받아 시꺼먼 그림자를 뚜렷하게 펼쳐놓았다. 산호의 바람은 더욱 사나웠다. 설숲의 노한 울부짖음은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처럼 그칠 줄 몰랐다. 가파로운 비탈길은 눈이 쌓여 한결 더 미끄럽고 오르기 힘들었다. 그들은 휘청거리며 한 발 두 발 앞으로 발자국을 옮겨갔다. 때로는 두 손으로 깊은 눈을 짚으며 기억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몇 번이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는 수 없이 돌아서서 다시 길을 찾았다. 수연의 신체가 아무리 단단하고 건강하다 해도 해산할 날이 박두해오는 몸으로서 어떻게 이런 시달림을 참고 견뎌내겠는가. 만약 다른 사람이 그의 처지에 놓였다면 이런 눈길에서 걷는 것은 고사하고 서지조차 못할 것이다. 그는 온몸에 맥이 쭉 빠졌다. 피가 수시로 머리로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듯 짚었다. 날씨는 모질기도 추웠으나 그의 옷은 땀에 흠뻑 젖어들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손으로 수자의 어깨를 짚고 덕견이를 이따금 끌어당겨주며 간신히 산호에 기어올랐다. 덕견이는 이미 걷지 못하였다. 그의 자그마한 손은 통통 부어올랐다. 누구보다도 고통이 심한 것은 어머니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몸의 아픔보다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욱 괴로웠다. 그는 몇 번이나 덕견이를 업고 가려고 했으나 덕견이가 말을 듣지 않았다. 덕견이는 둘째 누나가 이불짐을 치고도 걷기 바빠하는 큰 누나를 도와주고 있고 어머니는 모든 음식을 들고 가는데 어떻게 자기를 업겠는가고 생각했던 것이다.
1: 이로써 엄마, 난 혼자 힘으로 갈 수 있어. 아빠, 내 인찬 누나를 따라잡지 않나?
0: 그는 정말 따라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더 견뎌내지 못하였다. 그는 비탈을 오를 때 자그마한 나무 줄기를 잡지 못해 그만 대굴대굴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어머니는 급히 그를 부축하여 씹었다. 어머니는 덕견이의 얼어부은 손을 꼭 쥐어주며 가슴이 아파 눈곱을 적시었다.
1: 우리 덕견이 장하네. 근데 이젠 엄마가 업고 가자. 어? 엄마는 업을 수 있어. 산 위에만 올라가면 돼.
2: 자. 아니, 아니, 엄마, 난 갈 수 있어. 그저 선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 엄만 내 손을 좀 넘겨주면 돼.
1: 그래.
0: 어머니는 급히 단추를 벗겼다. 아들의 두 손을 품속에 밀어넣고 따뜻한 가슴으로 아들의 손을 덮여주었다. 그는 마치도 품속에 얼음덩이를 품은 듯하여 온몸이 해지는 감을 느꼈다. 그러나 피부를 타고 한 방울 두 방울 녹아내리는 얼음물과 함께 귀여운 작은 손이 마비된 상태에서 천천히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 간신히 산꼭대기에 기어오른 그들은 배가 무척 고팠다. 바람막이 웅댕이를 찾아서 수자가 소나무 가지를 꺾고 눈 위에 깔고 모두들 거기에 앉아 소리 없이 요기를 하였다. 미식가루를 눈에 섞고 한 모금 한 모금 삼키느라니 잇몸이 얼어

0: 비로소 감각을 잃었다. 어머니는 덕견이를 품에 안고 눈을 입으로 녹여서 미식가루에 묻혀 먹였다.
1: 엄마, 엄마 먹어.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2: 안 된다, 얘야. 넌 아직 어려. 이빨이 얼어서 못 쓰게 된다.
0: 아이가 그래도 말 듣지 않자 어머니는 다시 다 일렀다.
2: 엄마는 거짓말 안 해. 너 봐라. 누나들은 혼자 먹게 내버려 두지 않니. 어른들의 이빨은 못 쓰게 되지 않아.
0: 수산은 아주 맛있게 먹었다. 그는 단번에 미식가루를 두 움큼 넘기고 또 눈을 한 모금 삼켰다. 그리고는 입을 쓱 문지르며 물을 찾아가려고 했다. 어머니는 급히 그를 불렀다. 넘어져 다칠까 봐 자기가 직접 가려고 했다. 그러나 수연이가 또 어머니를 막았다.
1: 아, 어머니, 날이 캄캄한데다 산이 가파러워서 물이 있어도 찾지 못해요. 조금 여기하고 떠나자요. 산을 내리면 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0: 수자, 영원히 근심 걱정 모르는 이 처녀에는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였다. 그는 조금 높직한 곳에 올라가서 작은 소나무를 끌어안고 산 아래를 굽어보았다. 먼 곳의 어둠 속에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불길은 암흑의 어둠 속을 뚫고 솟구쳐 오르려는 듯 날름거리며 끝없는 밤의 장막을 찢어놓았다. 수자는 눈굽이 젖어들었다. 그는 그 불길이 꼭 외놈들이 집을 불태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기네 집도 그쪽에 있었다. 슬픔과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찬바람이 어떻게 자기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얼굴을 때리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는 바람을 안고 서서 나직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차츰 높아지는 노랫소리는 설숲의 울부짖음 속에서 더욱 처량하고 비장하게 울려 퍼졌다.
1: 수자! 수자야!
0: 수자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눈을 비비며 급히 내려왔다. 어머니는 가슴이 아파서 그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2: 아이고, 바람이 세찬데 어쩌자고 높은 곳에 서 있느냐. 아이고, 이 얼굴이 얼어든 걸 보지. 너 이러고도 노래를 불러?
3: 어머니, 난 우리 그 고장이 불타는 걸 보고 그만 참지 못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2: 아이고, 수자야, 집이 다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사람이 살고 봐야 한다. 어서 거두고 떠나자. 날이 밝으면 위험하다.
0: 그들이 방금 몇 발자국 뛰었을 때 덕견이가 기뻐서 외쳤다.
1: 엄마, 누나, 어? 아, 저걸 봐. 불빛이 아니야. 사람 사는 집이 있어.
0: 그들은 그가 손짓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과연 멀지 않은 곳에 소나무 사이로 불빛이 어렴풋이 새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기뻐서 대뜸 거기로 뛰어갔다. 불빛은 점점 커졌다. 한지에서 불길이 다 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십 보밖에 남지 않았다. 수연이가 갑자기 멈춰서며 소리를 죽이고 말했다.
1: 가만히 있어.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송되고 있는 걸 봐. 뭐라고 말하고 있어.
0: 그들은 우뚝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고 듣다가 너무 놀라 온몸에 소름이 쭉 끼쳤다. 그것은 기관총을 쏘는 듯한 외놈들의 말소리였다. 설가죽이 타는 냄새도 풍겨.

0: 다시 사방을 둘러보니 있다 있는 산봉 무리들의 모두 불빛이 보였다. 수연이는 급히 말했다.
1: 어서 가요. 이곳은 놈들의 봉쇄선이에요. 우린 외놈들의 동지를 잘못 들어왔어요.
0: 수자는 나직이 속삭였다.
2: 바람이 쉬쳐서 다행이지. 그렇잖으면 외놈들이 내가 부른 노래소리를 들을 뻔했어.
0: 그들은 급히 돌아서서 발걸음을 다그쳤다. 날이 밝을 무렵에야 그들은 한 산 웅댕이에서 피난을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화잔의 집식구들과 옥잔의 집식구들도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몇 년간 갈라져 있다가 만난 듯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화자는 흥분해서 말했다.
3: 아주머니 왔구만요. 그날 아침에 흩어진 후 난 아버지와 옥자네를 따라 뛰었어요. 그런데 해방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이젠 우리 함께 있게 됐으니 마음 놓겠어요.
4: 아유, 그렇지 않고 우리 함께 있으면 마음도 든든하지. 아이, 참 이놈의 날씨조차 사람을 못 살게 구는구나.
0: 수자는 그의 딱 친구 옥자와 히닥거리며 토끼를 가지고 놀았다.
5: 귀엽다.
0: 누워 자던 사람들도 깨어났다. 넷째 할아버지는 일어나 덕견이를 품에 안았다.
6: 여기 집 애들은 이렇게도 철딱서니가 없다고야. 남들은 가슴이 다 미어지는데 그저 깔깔거리고만 있었니.
0: 수자는 큰 눈을 숨뻑거리며 웃었다.
5: 웃지 않으면 울겠나요? 할아버지, 이제 외놈을 물리치면 만두를 빚어서 할아버지께 먼저 드리죠.
0: 옥자는 얄팍한 입술을 삐죽거리며 뼈로 통해서 토달거렸다.
7: 난 안 드리겠어. 할아버진 그저 사람을 놀려올 줄밖에 몰라.
0: 넷째 할아버지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진담반 롱담반 말했다.
6: 아휴, 할아버진 맛도 못 보고 늙은 목숨을 외놈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5: 할아버지, 그렇게 비관하면 안 돼요.
0: 방글방글 웃으며 또 무슨 말을 더 하려던 수자는 어머니가 갑자기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갔다.
4: 수자야, 이게 웬일이냐? 어?
0: 어머니는 보기 드물게 화를 내며 딸을 따졌다. 수자도 손에 검정 이불을 들고선 어머니가 얼굴색이 시퍼레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만 속이 철렁하였다. 그가 막 말을 떼려는데 어머니는 딸이 주믹거리는 것을 보고 화나서 엄하게 꾸짖었다.
4: 말해라, 누구 그 가져왔니?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냉큼 돌려줘라.
1: 어머니, 너무 급해 말아요.
4: 넌 상관 말아.
0: 어머니는 팔을 뿌리치고 수자를 끌어당겨서 등을 쾅쾅 패주었다. 수자는 엉엉 울었다. 그러나 몸을 뺄 생각은 않고 소리만 쳤다.
5: 어머니, 왜 때려요? 먼저 제 말을 들어봐야 하잖아요.
4: 뭐? 내 말을 들으라고? 남의 물건을 가져오고도 무슨 할 말이 있느냐?
0: 화자와 옥자가 나서서 말렸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넷째 할아버지는 성이 나서 어머니를 꾸중했다.
6: 아니, 고까지 니를 가지고 아이를 때려? 이 어수선한 세월에 이불 한 채가 뭐라고?
3: 그래요, 아주머니. 누구의 물건인들 이러지지 않았겠어요. 아주머니 집 이불도 떨구지 않았나요? 이건 그리 좋은 이불도 아니구만요. 마찬가지예요.
6: 그래.
8: 수연애미, 애를 욕하지 마오. 수다같이 착한 애를 왜 때리겠소? 이거 어서 봉을 사기라고.
6: 그만 두라고.
0: 사람들은 어머니를 말리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마디도 귀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몹시 괴로웠다. 어쨌든 간 자기의 아이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7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소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9: ...北京时间13点整。
1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1: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1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오늘이시간은연변방송국에서녹화제작한요청하마당프로를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은 방처가 우거지고 치자꽃 향기가 싱그러운 7월인데요. 여름은 꽃의 향연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은은한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감격스러운데요. 여러분께서는 눈이 부시도록 여름을 느끼며 가슴을 렁이며 여름을 즐기고 싶고 두 발 부르트도록 꽃길을 걸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한 마당에서는 여름이 전해주는 첫사랑과도 같은 은은한 향기를 느끼며 정신적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박은하 가수가 부른 노래 꿈속의 고향을 감상합시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볼 때 함께하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것이니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오직 그대만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변화에도 우리의 마음은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안덕현 명월진의 장어금 씨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면서 가족에게 노래 장백에서 모여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누구나 해가 뜨고 지는 우리네 고향 마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아름다운 것들도 아름답게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니 언제부터인가 꽃들의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있음을 알게 됐답니다. 연영성 심양시에 거주하는 곽정희 씨는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더 그리워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꽃들을 감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면서 소품 토지배상금 문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연길역을 떠나갑니다.
1: 내 힘을 싣고서 떠나는 별. 어구야? 야, 이게 어디를 갔는가? 복돌아? 복돌아!
2: 엄마! 엄마!
1: 야, 너 어디를 정신없이 따라다니니?
2: 엄마, 엄마!
1: 왜 이 얼굴에 말하면 수가 이렇게 묻히니?
2: 아, 엄마, 아침에 고구마 먹기 싶다 해서 내 밭에 가서 고구마를 굽어왔다. 엄마, 나도 빨리 먹어라.
1: 아이고, 야, 야! 부르네, 뭐 어찌 자꾸 해?
2: 미안다,
3: 엄마!
2: 반갑다.
3: 네, 반갑다. 눈 좀 비켜라. 엄마.
1: 했어, 저기서 뜨겠다. 야, 어찌 나 왔냐?
3: 야, 어째 왔겠어. 엄마 밥 20밥 왔지.
2: 야, 너도야. 엄마 생일이 그때 어떻게? 니도 엄마 그만 얼른 가서 그래지.
1: 야, 야, 야. 누나하고 무슨 말버릇이야? 어구, 빨리 날려 들어갖고 얼굴을 씻어라.
2: 이렇다 씻는다.
3: 엄마, 엄마, 응? 이번에 그 상지 두고속철도 우리 집하고 밭을 밀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이여?
1: 글쎄 석주님이 그래더라.
3: 어머나 얼푸나. 엄마 보상금이 몇 백만이 나온다네.
2: 야야야, 너의 아무리 나와도 내가 엄마는 아무데나 안 간다. 이씨, 이제 봐라, 고속철도 우리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턱막아 버리겠다.
3: 네 입이다 턱막아라. 엄마, 응? 엄마들 그막에 자꾸 이렇게 팬체지. 이거 저리 우리 집가 살기요. 야, 그래도 늙음하게서 딸집이 편하라고 아이고, 좋지. 좋겠다. 엄마, 오늘 말이 나왔던 바에 저리 우리 집 가기요. 내 엄마라도 멋있게.
1: 아이고, 야, 야.
2: 아이들 다 있다. 아무데도 못 간다.
3: 못 비켜라겠어.
2: 아이들 다.
3: 야, 하고 지금 요때 딱 오니.
2: 엄마, 애님에 반갑다.
4: 어, 반갑다.
1: 아이고, 야. 어찌 다냐.
2: 반갑소.
3: 아이고, 반갑소. 반갑소. 반갑소. 어째 이렇게 쓴다. 어머니,
1: 야,
3: 내 이 집에 며느리라서 어머니를 일찍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저씨요. 미안합니다.
1: 아이고,
5: 미안하, 엄마.
3: 똥마가, 오늘 말 쉬지 않고.
5: 싫으라고?
3: 모시지 않고.
5: 아, 엄마, 가죠. 엄마, 우리 집 가.
3: 아, 잠깐! 아니요, 엄마는 내 모습에서. 엄마, 우리 집 가죠.
2: 야, 엄마, 우리 집 가야 된다.
3: 야, 우리 아들집이 편안하고 좋지. 엄마, 우리 집 가죠.
2: 야.
3: 엄마는 좋아서.
5: 야, 말도 말라. 이번에 고속철로가서 엄마네 집하고 밭을 쫙 지나간 데서 엄마 멋을 나왔다 왜?
3: 아, 동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이, 그래, 고속철도 어머니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면 모시고, 아이, 지나가면 아이 모시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고속철도?
1: 야,
3: 어머니. 야, 완전 온 머릿속에 고속철도밖에 없어, 와.
1: 야, 됐다, 됐다, 아이고. 야, 어찌나 왔다. 빨리 날래. 야. 날래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예.
5: 야.
1: 밥이나 해 먹자. 날래 들어놔, 나.
3: 엄마,
2: 야. 야. 너네 언제 설했다. 아이, 어떻게, 오늘 언제 먹다 못아가지고 와서 난리야.
5: 야,
3: 널 비치지 마라. 시누이,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겠단 말이 없던 게 어째 또 부시세를 모신다 그래요? 아, 이번에 고속 내사 출가지 외인인 게 행님인데 어떻게 처사라는가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나서는 게지. 아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까지 말이 없던 게 행님 내부리 부시세를 다 모시겠다는 건 그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 야! 좀 조용해라, 멀미 난다.
2: 응?
3: 그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라 그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오.
6: 야, 그런 석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연로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로 이 시골에 혼자 계시게 하겠어.
3: 뭐야? 엄마 어디 혼자요? 복돌이 있지? 응. 그래 뭐 엄마를 데려가면 계속 복돌이는 어찌겠어?
6: 세월이사 진우 있지? 그 뭐예요?
3: 뭐예요?
6: 동무. 동무, 내 말이 맞지?
5: 아, 그렇죠, 여기. 복돌아, 응? 오늘 우리 집 가자.
6: 동무!
5: 어, 복돌아, 너로 저 누나 집 가라.
2: 응?
5: 야, 너 그 큰 집에 혼자였으며야 야, 복돌이 진짜 든든하고 대단히 좋지.
1: 그렇겠고.
3: 야, 와는 꼬에 쥐를 생각 써, 야.
2: 야, 진짜 아이가겠다, 이
5: 가라. 집도 크고 영 좋다.
2: 야, 아이가겠다,
5: 가라, 안 되겠네.
6: 가오.
2: 씨, 아이가겠다,
5: 아, 가라, 가.
6: 가오.
5: 야, 여튼, 여튼. 야, 야, 소시, 닭골, 닭골, 야, 닭골. 야!
2: 너네 너 집 자꾸 엄마 간다, 가라 놓자, 그래요?
6: 아, 야, 왜 그래?
2: 아, 무슨 소리야, 이게.
6: 아니 저
3: 저 아, 그리고 엄마 집에 그 가구랑 다 누구 줬어? 걔도 이 딸이 줬지. 아이 엄마.
1: 하기는 글쎄 너네 집에 새 가구 들어올 때 낡은 가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왔지.
5: 다 새 거 주택이 있어.
6: 시노이.
2: 이상한 옷을 가지고.
6: 시노이. 야, 쟤 그렇게 가, 말하면 사. 이 집을 지을 때 그래도 내 나를 이 집에 큰 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빚졌지 무슨.
1: 치유. 하기는 글쎄. 일꾼들을 일을 시켜놓고 낚시질은 잘합대.
3: 엄마 그래.
6: 아, 그리고 이때가
3: 너네 농촌이었을 때
1: 됐어, 우리 나가 됐다. 보상금인지 무슨인지 이제 내 내려오면 이제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치 내 똑같게 30%씩 넣어놔주마.
6: 아가 어머 아들하고 딸이 어떻게 갔습니까?
3: 어쩌제. 아이 나는 뭐 엄마 배 아파 난 자식이 아니고 그래 전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맞아. 삼삼구 엄마 그럼 그 나머지 10%는 그것도 자식들도 똑같게 나눠야 되네.
1: 그 10%는 내가 지자고 그랬다. 그래 이미는 그것도 못 가지냐.
3: 야 엄마 여기 10%만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 25%씩 똑같게 넣어놔 가지시오.
5: 아이고 엄마 10%만 가지겠던데 들었지 뭐 똑같이 25% 가진다.
3: 생각해보셔. 한 사람 25%씩 가지고 어머니가 세월을 우리 집에 딱 모셔놓으면 25 곱하기 3 해보셔.
5: 25 곱하기 3? 야 열매야.
3: 저 학교로 살레식이나 되겠다는 게 25 곱하기 3도 모르.
5: 내가 제가 모르겠니?
3: 얼마요?
5: 야 녹이야 25 곱하기 3 하면 65고 녹이 모르 녹이 모르니?
3: 아는 게 그렇게 깝잘겠어.
2: 뭐더니 같은 것들이 25 곱하기 3이면 65야 75지.
3: 야야야야 니 어떻게 그거 알아? 엄마야
2: 왜 무슨 신경이 나쁘지만 머리도 나쁜 거 아니네.
5: 엄마

0: 아내부터 서방 아기 싶어하던 게 올해는 서방 보내 되겠어.
1: 서방 아기 시작합니다.
2: 서방? 서방 아이 간다.
3: 어째요?
2: 서방 아부 해님이처럼 사돈이 팔촌데 멋지니. 그래서 난 아이 간다. 나 엄마가 죽겠다.
4: 박다리엄,
2: 어야, 쌍대사
4: 해님. 박다리엄,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길래 형제분들이 몸다 모였습니다.
2: 누구야?
4: 반갑다. 저 박다리엄아, 이 관절 약 써 없어. 모두 써보고 효과 너무 좋다 듣고만 한번 써봅소.
1: 재게 썩다리. 아야 잠깐만 썩주임이. 야 지금 공짜기 바쁘겠는데 이 우리 엄마까지 다 챙겨주고. 야 정말 저도 사람이 괜찮요.
4: 아이 누나 아 우리 지가 뭐 남이요 뭐.
1: 글쎄
2: 야 썩돌아
0: 아 저
4: 야 형님
5: 썩주임이
4: 야야
5: 대단하오. 뭐, 혼자에 터 올라가자마자부터 말에다 고속철로를 쫙 빼고 능력이다 능력이.
1: 대단하오 대단해
4: 형님의 그 고속철도 어디 내놓는 게요?
2: 아 그게 속천장 동지지.
1: 예, 너무
5: 대단해.
1: 저 속주임
4: 아줌마야
1: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4: 아이고, 예. 말씀...
1: 속주임 덕분에 어, 이사란 집 가지고 한 몇백만 벌게 됐어요.
6: 아이요.
1: 속주임 이제 용기라면 꼭 우리 집에 전화 주셔. 예.
5: 자, 어제 들러라.
4: 아야야야. 아이 근데 어제 아직 못 들었는 모양이구만.
6: 무슨 거?
4: 아이 그 원래는 그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복도리네 집부터 이 바스까지 다 밀고 지나간다던 게.
6: 어?
4: 마을서 쪽으로 지나간답대.
2: 응? 쓰게?
6: 야 어째
2: 했다. 야 이봐.
4: 야
2: 무슨 천공자 개코가 새끼다 이봐. 우리 지나간다는 게 서쪽으로 지나가.
6: 무슨 말이야?
4: 아 그거 설계방을 그렇게 나온 거 아니 내는 무슨 방법 있어?
2: 야 어째 방법이 어째 방법입니까? 어 이렇게 턱 막아서 가지고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못 지나갑니다.
6: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2: 복도리니까 밭을 쫙 지나서 동쪽으로 지나가야
6: 돼. 이렇게 말로 말로
2: 아 힘내네 누나.
6: 야야. 야 이게 아때부터 동미라고는 우리 복돌이밖에 없는 게 야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4: 아이 누나 그게 어떻게
2: 야 캐내서 말해 빨리가 말해라
6: 빨리가 말해라
2: 아, 빨리가 말해 이렇다
4: 야 아 형님이 아 그게 어디 내가 가서 말해서 될 일이오.
6: 야 말해 봐라
4: 빨리가 아 야야
2: 아때부터 내
4: 차지 엄마
7: 야
4: 그 관절약 써보고 효과 좀 또 얘기를 하소.
7: 아이 어째 가자고.
4: 예
2: 야 저, 빨리 가라 빨리 가.
4: 야 나는 지네 그 유석이 또 방화호림 검사 내려온 데서 마저 나가봐야 되겠어.
6: 빨리 가
4: 빨리 가 빨리 가겠다.
2: 이것도 할 말이면 됐다.
8: 저한테 기억 나겠어 저기.
2: 잘 됐다 봐라 내 이 몸을 거서 확 막아버리겠다 가라. 고속철도도 우리 집 하고 봤어 못 지나가자 그만이야. 자 야 이봐
6: 야 그게 또 얼마지 네 아니
2: 빼빼마이 왔다 갔다 한다 이봐.
8: 야 세상을 가자
2: 또 왜 아무리 많아도 무슨 쓸모 있니. 형제 시간에 개처럼 싸우지 마 하면서 씨.
1: 세월 세월 우리 어디 싸웠어냐? 신우 이제 말해봐.
6: 이 형님 말이 맞어. 야 우리 어디 싸매니 토론했지.
2: 싸매지.
5: 야 그게 싸만 게다 토론이다 토론. 나 싼가 토론 분가 못하.
1: 저 우리 이렇게 형제들 간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바에 오늘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좀 토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5: 예사 뭐 토론할 게 있어. 예. 어머니사 내 맞은 게 내 모셔야 되지.
1: 어째 그럴까? 앉으셔. 어머니는 그렇지 우리 모셔도 되는데
5: 어.
1: 어머니는 세월같이 세월같이 딱 세월! 마스겠어. 동네 어디까지 말했던가?
4: 세월같이 딱
1: 어머니는 세월같이 딱 이 자리에서 어? 이 집에서 어. 어머니같이 딱 살겠다 잖습니까. 야 형님 말이 맞소. 아니 오빠 좀 날 생각해보고 말아오. 아이 엄마 집 운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복도리하고 둘이서 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6: 그렇지 뭐. 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토지보소금에
1: 밭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6: 한 천억까지 돼 나온다.
1: 야 그게 무슨 농촌에서 마음대로 살지.
6: 그렇지 뭐.
1: 신호이 어째 제가 내 생각을 갔어.
6: 혜진이
1: 우리 자매 세월 어머니를 모신다는 각서로서 받을까?
6: 그게 좋겠어. 아, 내 엄마를 모셔올게.
1: 야 알았어.
6: 엄마
5: 아 여보 무슨 어머, 각서까지
1: 어머니 나무에 동무 얘기하셔.
5: 아 여보 뭐 각서
1: 동무
5: 알았어.
6: 엄마 있잖아. 야야 저 엄마가 나와 글쎄 어째네 안써 글쎄
5: 안써 자 안써.
1: 어머니 앉으셔.
5: 안써
6: 예.
5: 저 엄마 우리 이제 저 형제들이 아주 저 친밀하게 토론했어.
1: 야.
5: 예, 토론한 결과 엄마하고 복돌이 이 집에서 살기를 했어.
6: 야, 엄마 우리는 그래서 하나도 안 붙이겠어. 엄마하고 복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겠어 팔고. 야.

0: 어머, 여기다 지상만 찍으면 됩니다.
1: 야, 뭐 지상까지 또 찍게.
0: 어머.
2: 내 이 지자 아이 찍어줘. 죽을 때까진 누기 집도 아이가.
3: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자파이하고 딱 찍으면 엄마가 내 계속 같이 산단 말이야.
0: 그러세코.
3: 야, 엄마. 아이 찍고 뭐하니. 나 빨리 찍어라.
2: 어, 야, 야.
4: 못 떨어, 엄마.
2: 야, 야. 야.
4: 형님!
1: 어제 뭐?
4: 형님 무슨 부자 됐어, 부자 됐어!
1: 어? 어제?
4: 그 유석이 말씀하는 게 말소 쪽으로 가면 과수원도 다치고 또 부상비도 엄청 나오게 되세요. 또 원래 계획대로 한다!
1: 지금 서쪽으로 아이 가고 동쪽으로!
4: 야, 형님!
1: 여보! 우리 집 엄마를 지금 쫙 지나간다!
2: 우리 집 지나간다!
4: 예! 잘할래? 지금 해야 돼. 그래, 빨리 움직일까? 예!
2: 가겠습니다.
1: 아이 된다! 이씨, 고속철도 정말 우리 집 한 바퀴 지나가 봐라. 내 정말로 이 가슴을 막아버리겠다, 내.
0: 아, 세월. 저는 무슨 자꾸 막는다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황길과예요?
3: 응, 황길과. 어제 황길과인데 집도 고속철도 지나간다.
4: 빨리 생겼네.
2: 아이고, 이거 봐라. 아이고, 이거 떨어져 쫓아고 고춧가루라미. 아이고, 우리 며느리 좀 아는 웃기 생길이라미 못 잡아냈군. 아이고, 야들아.
3: 야, 바이바이. 간다, 다시 오지 마라.
2: 무슨 말이지?
3: 어째?
2: 아이고, 웃지다 왔다는 게 시각도 못 먹고 가고.
3: 오지 마라, 오지 마라.
5: 저는 지금 정말 90년대 말에 우리 연변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가수 현성혜 씨를 만났습니다. 현성혜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5: 네, 일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6: 네, 일본에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푸딩과 빵 가게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5: 시청 한마당 프로에 또 특별한 분한테 네. 또 특별한 노래를 선물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6: 아, 네. 저희 부모님이 상해에 계시는데요.
5: 네. 네.
6: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무척이나 그리워하시거든요.
5: 네, 네.
6: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께 제가 어릴 적 불렀던 네, 박연 씨와 같이 불렀던 돌다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고향의 향기, 고향의 정이 느껴지는 노래 고향이 부른다였습니다. 다양히 계시는 분들은 고향을 생각하면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고향을 가슴에 담고 있고 고향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서가 아닐까요? 광동성 광주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춘옥 씨는 항상 자식 걱정인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면서 노래 동실 타령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산새의 지저귐과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물소리, 자연이 들려주는 고운 소리에 웃음이 서절로 나오기도 하죠. 하기에 주말에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여름 향기가 짙게 풍기는 산으로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도문시에 살고 있는 박영국 씨는 올해 여름이 모든 분들에게 활기차고 유쾌한 여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고두산 꽃냥산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기저기에 흐드러진 꽃들이 화려한 꽃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꽃 사이를 분주히 누비고 다니는 벌과 나비들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엮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람 속에서도 보슬비 속에서도 여름의 싱싱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요즘 여러분께서도 여름의 낭만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라는 속담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즉, 좋은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방법으로 즐기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됩니다. 모든 일이 항상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때마다 좌절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이름이 철수였고 두 번째 농부는 그의 오랜 친구인 민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며 각자 자신만의 밭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맞으며 일을 하고 해가 뜨면 맑은 날씨 속에서 일하는 등 날씨와 상관없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민수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항상 흐린 날씨에 대해 불평을 했고 맑은 날에는 기쁨을 만끽하며 일을 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흐린 날씨도 맑은 날씨도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내렸고 철수는 날마다 불평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내려놓으니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철수는 그만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날씨에 농사를 해야 하는가? 비가 계속 내리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철수는 몇 날 며칠 동안 불만을 품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비록 그가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비에 대해 불평만 했고 결국 농사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날씨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젖고 작물들이 잘 자라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며 일하였습니다. 민수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농작물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비를 맞으며 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가 그친 후에도 과일이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였고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비가 지나고 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마침내 비가 그쳤고 철수와 민수의 밭은 달라졌습니다. 철수의 밭은 물 빠짐이 좋지 않아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았고 몇몇 작물은 물에 잠겨 죽기도 했습니다. 그는 흐린 날씨에 불평했던 대가로 제대로 된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민수의 밭은 물 빠짐이 좋았고 비가 그친 뒤 날씨가 맑아지자 농작물은 더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민수는 그날의 날씨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그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그 결과로 더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라는 속담의 진정한 의미를

0: 잘 보여줍니다. 비록 철수와 민수는 같은 날씨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의 태도와 반응은 달랐습니다. 철수는 흐린 날씨에 대해 불평하며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민수는 비가 와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하며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속담의 첫 번째 교훈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라는 속담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비가 오면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떻게 더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흐릴 때가 있고 맑을 때가 있으며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입니다. 민수가 비가 오는 날에 맞춰 농사를 잘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다른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상황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 반응할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인생이 변화한다라는 점에서의 성장입니다. 매일이 같은 날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날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변화하는 날씨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날씨가 흐리면 우리는 그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며 날씨가 맑으면 그때의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철수와 민수의 예시에서처럼 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응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전달합니다.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기회를 마주할 때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적응력은 우리가 삶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프로는 요즘 더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을 위해 여름철 건강한 수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은 밝고 긴 낮, 더운 기온, 높은 습도 등으로 인해 신체와 정신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여름철 수면의 질은 다른 계절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는

있는데 이는 여러 생리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밤에도 온도가 낮아지지 않아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기 쉽습니다. 또한 열대야와 같은 현상은 수면을 방해하고 결국 수면 부족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감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집중력 저하, 기분 변화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가 우리의 신체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는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일상적인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이나 여행이 많아져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지기 쉽고 이는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신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손상되어 일상적인 스트레스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또한 밤에도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인 장치들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너무 차가운 온도나 지나치게 강한 바람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고 자주 일어나는 수면 중 깨어남으로 인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내 온도 조절과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름철에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수면은 신체와 정신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신체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정신은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됩니다. 건강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결국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름철에는 수면 환경을 잘 관리하고 적절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지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여름철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열대야로 인해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면 환경을 만들면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름철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름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높은 온도입니다. 특히 여름밤은 온도가 쉽게 30도를 넘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약 18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실내 온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거나 높은 온도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너무 차갑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온도를 점진적으로 낮추어가며 적절히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계속 켜놓는 것보다는 주무시기 전 몇 시간 동안만 작동시키고 잠들기 전에 끄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너무 차가운 온도에 계속 노출되면 몸이 긴장 상태에 있어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은 낮이 길고 밤이 짧아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을 위해서는 어두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자연광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암막 커튼을 사용하여 외부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부터 햇빛이 들어오는 경우 이로 인해 잠이 깨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 잠자는 동안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취침 전에는 밝은 조명을 피하고 어두운 조명을 사용하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구의 색온도가 따뜻한 색일수록 수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 조명을 사용한다면 취침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점차적으로 밝기를 낮추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습도도 큰 문제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의 수분이 피부에 달라붙어 불쾌감을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내 공기 순환과 습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선풍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공기를 순환시키고 습도가 높을 경우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창문을 열어 외부의 공기를 유입시키는 방법도 좋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은 환경에서는 피부가 끈적끈적해지고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으므로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실내 공기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곰팡이 등을 줄여 건강한 수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침구류가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에 덥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침구가 필요합니다. 이불은 가벼운 여름용 이불을 선택하고 침대 시트는 땀을 잘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은 천연 소재, 예, 면, 리넨 등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져 땀이 차기 쉬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피부가 땀으로 젖기 때문에 시원하고 빠르게 건조되는 소재의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름에는 땀을 흘리기 때문에 자주 세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깨끗한 침구에서 자면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입니다. 특히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료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 초콜릿,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인해 갈증을 느끼기 쉽지만 잠들기 전 너무 많은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어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 직전에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코올,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수면 전에는 차가운 물 한 잔이나 카모마일, 라벤더 같은 편안한 느낌을 주는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시원한 과일이나 야채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박, 참외, 오이 등은 수분을 보충해주며 천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 조명, 공기 순환, 습도 관리, 편안한 침구 선택, 그리고 음식과 음료의 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름철 수면 패턴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여름철에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고 더운 날씨와 불규칙한 생활 리듬이 결합되어 수면 패턴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름이 되면 외출이나 야외 활동, 여행 등으로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여름의 긴 낮 시간을 즐기다 보면 밤늦게까지 활동을 하게 되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말에도 평일처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습관을 들이면 몸의 자연적인 수면 주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여름에는 특히 더운 날씨 때문에 피로감이 쉽게 쌓이기 쉽습니다. 이럴 때 낮잠을 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저녁 늦게 자면 밤의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피로를 회복하는 데 좋으며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적습니다. 낮잠을 자는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졸림 시간이기 때문에 낮잠이 자연스럽게 회복을 돕고 밤에 잘 잘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수면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좋아져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운동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할 때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 중 오전이나 오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몸이 활성화되어 잠들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2, 3시간 전에는 과도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아침이나 오후에 가벼운 산책, 요가,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운동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나 외부 소음 등으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취침 전 간단한 루틴을 통해 몸을 수면 준비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컴퓨터, TV와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등의 활동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밤의 더위 때문에 자주 뒤척이거나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몸을 차갑게 식히는 방법으로 냉온수 샤워나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불을 가볍고 시원한 소재로 바꾸는 것 역시 유용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깊고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의 변화나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나 습도 등으로 신체가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호흡법,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이런 활동들은 수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면 전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는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몸을 이완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수면 패턴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보다 일관된 규칙과 환경관리가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적절한 운동, 취침 전 루틴, 스트레스 관리 등은 모두 깊고
편안한 수면을 돕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름철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적지 않은 아이들의 일정표가 네, 부모들에 의해 가득 찼는데 연습책 외에 예술, 운동, 연구 학습류 항목도 적지 않아서 네, 마치 바쁜 제3학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걱정합니다. 자신은 출근해야 하기에 아이를 돌볼 시간과 정력이 부족하고 로인에게 도움을 청하면 또 학습 지도를 제공하기 힘들고 원격으로 아이가 스스로 숙제를 하도록 독촉해도 그들이 자율적이지 않을까 봐 걱정하며 여름 캠프, 특기반 등은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네,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교육기구나 마케팅 계정은 여름방학을 빠르게 따라잡고 초과하는 관건적 시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며 무작정 학원 등록을 하고 맙니다. 물론 방학에 일정한 학습 임무를 완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네, 지나친 걱정으로 아이가 각종 양성반을 바쁘게 오가게 하여 학교에 가는 것보다 더 바쁘게 만든다면 네, 이런 여름방학은 아마도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끔찍한 여름방학, 뒤떨어지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뒤에는 수업 등록 링크, 쇼핑 쇼원도가 있으며 교육이라는 명목의 마케팅이 있는데 이런 말에 무슨 일리가 있을까요? 네, 이러한 마케팅에 휩쓸려 매일 단일 트랙에서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낸다면 배우는 것은 제한적인 반면 분주함만 더해져 오히려 아이들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즐거운 여름 방학은 종종 구름, 꽃, 벌레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童년의 아름다운 시절을 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방학은 아이들이 충분히 쉬고 마음껏 놀며 시야를 넓히고 자연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표준 답안은 없지만 아이들의 생각을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여행을 하든 체육 운동을 하든 노동 실천을 하든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든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늦잠을 자는 것도 그렇게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네, 부모는 아이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그들과

교육은 경쟁할 수 있지만 성장은 승패와 무관합니다. 동심과 동료는 더없이 소중한데 즐겁고 충실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아이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여름방학의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 영양 보충제를 먹게 되는데, 네, 그럼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비타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장면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네, 여러분은 아마도 눈 건강을 주요 효능으로 하는 비타민 A가 그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A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 재생, 머리카락, 피부 등과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 영양소를 보충해야 합니다. 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몸에 이 세 가지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A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각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핍은 안구 건조증과 야맹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A는 상피 조직 세포의 형성과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결핍은 피부 점막의 건조, 증식, 각질화 및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비듬이 생기는 것도 비타민 A 결핍의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과 저항력이 낮은 사람들은 비타민 A 결핍으로 호흡기 염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비타민 A 또는 비타민 D의 결핍은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영양소 결핍으로, 특히 발전 도상국에서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5세 미만의 어린이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경우 비타민 A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출생 후 제때 비타민 A를 3살까지 보충해야 합니다. 리오식을 추가할 때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첨가해야 하고, 특히 미숙아, 저체중아, 다둥이는 첫 3개월 동안 보충 상한선에 따라 보충해야 합니다. 네, 생활 속에서 비타민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그 중에 천연 비타민은 인체에 더 쉽게 흡수되고 대사됩니다. 비타민 A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동물의 간, 신장, 달걀 노른자, 그림 및 고지방 생선입니다. 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네, 당근, 호박, 망고, 모과와 같은 카로틴이 풍부한 주황색 그리고 짙은 녹색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A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네,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거의 집집마다 자가용 차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차를 선택할 때 차의 성능, 안전성 그리고 외관을 주로 보고 선택하는데, 네, 물론 차의 안전성은 그중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네, 그럼 차의 색상이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세요? 네, 청화대학의 자동차 충돌 실험실은 전에 이런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일꾼들은 검정색, 녹색, 파란색, 은회색, 흰색 다섯 가지 색상의 자동차를 선택하여 날씨가 맑은 조건에서 아침, 낮, 저녁과 밤의 자동차에 대해 24시간 관찰하고 다양한 시간대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사진을 비교한 결과 검은색 차량은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조명이 좋지 않을 때 사람의 눈으로 가장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차량은 흰색 그리고 은회색 차량에 비해서 색상 안전성이 다소 떨어지는 반면 녹색 그리고 파란색 차량은 색상 안전성이 중간 정도에 섰습니다. 네, 트레일러 구조사고 대토 통계에 따르면 황혼과 이른 아침의 어두운 시야 조건에서 발생한 5,158건의 사고 중 연한 색상의 자동차는 시인성이 좋고 교통사고률이 낮고 주행 안전성이 높았으며, 네, 검은색 자동차의 사고률은 흰색 자동차의 3배에 달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우선 검정색, 금색, 녹색, 파란색 자동차는 색이 너무 진하고 도로 주변 환경과 쉽게 혼동되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며, 연한 노란색, 베이지색, 크림색, 흰색 등 연한 색상 계열의 자동차는 색이 비교적 밝고 내 눈에 잘 띄어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네, 이것은 한편으로 색이 진퇴성을 가지고 있어 전진색과 후퇴색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네,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네 가지 색상의 차가 우리와 같은 거리를 요지할 때 주관적인 시각에서 붉은색 차와 노란색 차는 더 가깝게 느껴지고 파란색 차와 검은색 차는 더 멀게 느껴집니다. 이 붉은색과 노란색은 전진색이고 파란색과 검은색은 후퇴색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적 효과 측면에서 전진색은 후퇴색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바, 네, 시각적으로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더 빨리 위험을 감지하고 제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색장은 팽창 수축성이 있는데요. 네, 팽창색과 수축색으로 나뉩니다. 밝은 색, 네, 하면 흰색, 붉은색, 노란색은 팽창색이고 어두운 색, 네, 하면 검은색, 회색은 수축색입니다. 네, 같은 차라도 부동한 색장으로 칠한 후에는 주관적인 시각으로 차의 크기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네, 밝은 색장의 자동차는 색상 팽창성이 있어서 실제에 비해 큰 느낌을 주고 따라서 팽창색의 자동차는 도로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쉽습니다. 네, 어두운 색상의 자동차는 색상 수축성이 있어 실제 크기에 비해 작고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도자적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자적의 문화와 예술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도자적의 민간 문학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도자적의 문학에서 서사시와 산노래, 파수가가 가장 유명합니다.

손을 흔들며 춤을 출 때 부르는 파수가는 대파수가와 소파수가로 나뉩니다. 대파수가는 서사시 성격을 띠고 소파수가는 연가 등으로 서정을 토로하는 작품이 다수입니다. 투자족의 문학은 민족적 특색이 짙고 독특한 산간마을 운치가 넘칩니다. 사랑 이야기를 주선으로 하는 투자족의 유명한 서사시인 비단달근 남녀 대창의 표현 방식으로 사회생활의 면면을 보여줍니다. 투자족의 민간 문학의 대표 작품으로는 제마신가, 곡가가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마신가가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역대 투자족의 경신자와 민간 가수가 꾸준히 가공하고 보충해서 완성한 신화고가인 제마신가는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는 장소에서 많이 부르곤 합니다. 이어서 투자족의 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투자족의 가장 유명한 예춤은 바로 손을 흔들며 추는 파수무입니다. 파수무에는 수련무와 농무, 생활무, 군무 등이 망라되는데 리듬이 선명하고 무용 자태가 소박하면서도 힘이 서서 민족적 특징과 짙은 생활의 기백으로 넘치며 투자족의 깊은 사랑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해마다 설이 되면 투자족은 제사 용품을 차려놓고 신이나 조상에게 제를 지내며 파수무를 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파수무는 이미 제사의 의미가 아닌 순오락성 가무로 발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족의 음악에 대해 알아봅니다. 파수무와 더불어 생겨난 파수가의 속칭은 사파가라고 합니다. 투자족의 창세기 서사시인 파수가는 제사가와 댄스가로 구성됩니다. 인류의 기원과 민족의 유래, 이주 역사를 묘사하고 조상들의 업적과 영웅사적을 기린 파수가는 생활에 대한 투자족의 열애와 이상에 대한 그들의 추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가는 편폭이 길고 기세가 호매로우며 그 식구가 아름답고 희극성을 띠고 있어서 투자족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산노래 역시 투자족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는 민간 예술입니다. 소박하고 자연스러우며 향토 색채가 다분한 산노래는 주로 인민들의 노동 생산과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산노래는 그 운율이 기복적이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투자족의 민가에는 또 죽지사가 있습니다. 죽지사는 고대 파인의 답제가에서 기원됐으며 가장 먼저 삼엽과 호남 호북 서부 일대에서 유전되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적지 않은 투자족 문인들은 죽지사의 형식으로 투자족 지역의 풍토 인정을 보여주는 많은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투자족의 타악인 타루자는 민간의 경사로운 행사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새 집을 짓거나 신병을 환송하거나 노동 모범을 맞이하며 풍작을 거두었을 때 많이 사용하고 각 민족의 명절 때에도 자주 공연을 하곤 합니다. 투자족의 희극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모고사는 노래와 춤, 연극을 일체화한 극 같기도 하고 무용 같기도 한 투자족 민간의 제신 희극입니다. 연극인들은 온몸에 볏짚이나 백모, 나뭇잎을 감싸고 일가족으로 분장해서 투자족 언어로 공연을 하곤 합니다. 투자족의 희극인 나희는 신을 맞이하고 역귀를 물리치는 일종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공연 시에는 3명에서 5명이 목재 가면을 쓰고 한 사람이 주로 노래를 부르고 무사람이 따라하는 형식을 취하며 그 동작이 경직된 것 같지만 사실은 유머가 넘쳐서 중국 희극의 활화석으로 불립니다. 투자족의 전통 공예에도 그 특징이 다분합니다. 투자족의 전통 공예에는 염직과 편직, 자수, 조각, 회화, 전지 등이 있지만 시란 카푸가 가장 유명합니다. 투자족 여성들은 자신이 직접 수공으로 짜고

중국의 3대 명비단의 하나로 꼽힙니다. 투자족의 화공요법을 알아봅니다. 투자족의 화공요법은 피부에 직접 열을 가해서 모공을 확장시킨 뒤 약물이 피부의 모공을 통해 병든 부위에 작용하도록 하며 몸의 한기와 풍습을 물리치는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자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술갑니다.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원앙채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봄날도 좋지만 사랑도 좋아서 꽃구름 속에서 얼굴을 내미네. 숨바꼭질하는 냇목가에 달빛이 좋다고 불타는 정을 담아 사랑을 속삭인다네. 랄랄라 랄랄랄라 행복한 원앙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꽃으로 피워가네. 냇못도 좋지만 피는 꽃 좋아서 뜨거운 사랑의 키스를 보내네. 마음속에 포근한 사랑의 보금자리 불타는 사랑의 원앙 꿈을 키운다네. 랄랄라 랄랄랄라 행복한 원앙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꽃으로 피워가네. 꽃으로 피워가네.

0: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 원앙새 사랑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초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뉘웠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어디로 피서를 갈까가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흑룡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눈과 얼음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흑룡강은 여름철 피서의 최적지입니다. 이곳의 여름은 끈적끈적하고 숨이 막힐 듯한 무더위가 아닌 숲과 강바람이 어우러져 길러낸 통쾌한 서늘함입니다. 하지만 흑룡강에 피서오는 리온은 결코 시원함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흑룡강의 서늘함은 지리적 유전자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의 거대한 생태계가 길러낸 것입니다. 흑룡강성은 2,162만 헥타르의 숲으로 삼림 피봉률이 전국 4위를 차지하며 100여 곳의 국가 삼림공원이 진조처럼 박혀 있습니다. 대서운가령의 원시림 속에는 100년 넘은 나무들이 빼곡하고 숲속에는 고농도의 산소 음이온이 가득합니다. 이춘 대응가령은 우수한 삼림 생태를 바탕으로 여름 건강 휴양 관광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국 총량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514만 헥타르의 천연습지가 자리 잡아 철새 이동의 중요한 기착지가 되고 있으며 2,981m의 국경선을 따라 흑룡강, 우수리강 두 개의 국경강이 힘차게 흐릅니다. 흥계호, 경박호, 오대련지 등 중대형 호수와 640여 곳의 자연늪지가 별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저녁 여름 평균 기온은 대부분 20도 내외로 낮에는 답답하지 않고 밤에는 서늘해 이불을 덮고 자야 할 정도입니다. 국경성인 흑룡강성은 2,981km에 달하는 긴 국경선을 끼고 있어 중국 최대의 국경강과 호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보 룡강 삼협 국경강 유람은 국경 소도시 학강의 특색 문화관광 로선입니다. 화하의 동극 무원으로 가면 특별한 의미의 여름 일출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감옥사의 무원은 중국 대륙의 최동단으로 국내 대부분의 도시가 아직 깊은 밤에 빠져 있을 때 해가 강물의 안개를 뚫고 동극 광장에서 서서히 떠오릅니다. 신주의 북극 마카로 가면 북극 마을에서 인생의 북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만나면 보기 드문 어로의 장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흑룡강성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계절을 거스르는 눈놀이입니다. 빙설대색의 몽환 빙설관은 사계절 운영되며 만남 하얼빈 얼음 공연은 계속 이어지고 실내 스키장은 사계절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축제와 대회는 여름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할빈 제24회 국제 맥주 축제, CCR 바베큐 축제가 잇따라 열려 맥주 향과 고기 향이 밤바람에 휩싸여 가장 정겨운 인정미를 선사합니다. 흑룡강의 여름은 아름다운 산과 물뿐만 아니라 활기 넘치는 동물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빈 극지공원에서는 귀엽고 통통한 북극곰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귀여운 모습의 펭귄을 만날 수 있으며 물개와 바다 코끼리의 수상 공연은 늘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동북 호리몬에서 관광차 너머로 무리 지은 동북 호랑이를 마주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루미가 흰 날개를 저으며 갈대밭에서 춤을 추는 치치알 자롱 생태 관광지, 다람쥐가 발밑을 뛰어다니고 사슴이 여유롭게 풀을 뜯는 이춘, 순록이 느긋하게 자작나무 숲사이를 거니는 대행가령 어원 그족 부락에서는 자연 생태계 야생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피서 관광의 새로운 코스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성은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인 시원한 기후를 우세로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가동하며 10개 분야 40여 가지 개선 조치를 통해 로선 상품 현장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삼림, 강, 습지, 호수 등 청량 자원을 연계한 할빈의 여름, 국경도시 기행, 피서, 료양 등 10대 테마 로선을 선보이게 됩니다.
할빈에서는 국제 맥주 축제와 매혹적인 할빈의 여름 음악 축제를 개최하고 할빈 대경 GTR 공업 수학 여행 코스에서는 산업 탐방을 진행하며 G331 국경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면 동극 무원과 북극 마카의 이국적 풍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춘 원시림의 힐링, 흑하 오대련제 광천 요양, 수분화 호림의 특색 소도시 탐방까지 장기 여행과 단기 휴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대전은 양국 4개 성주 6개 도시가 함께하고 두 도시 6개 성예술공연이 국경의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 할빈개서 경기장에서는 스포츠를 따라 여행하는 열풍이 이어지며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제4회 가을연극 관광 시즌 등 300여 개 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한편 10대 감독 보호 관광 캠페인과 10대 업종 성실 자율 협약을 강화하고 긍정 부정 리스트와 블랙 화이트 명단을 공개하며 강제 소비 문제를 집중 단속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극의 얼음 도시 할빈은 시원한 여름을 맞아 세계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구에 위치한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00년 역사 문화 거리는 건축 박물관이라 는 독특한 매력과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이 묻어나는 몰입형 체험을 통해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라는 피서지 정의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옛 추억을 담은 분위기와는 달리 이 거리는 독특한 건축 변주곡을 선보이며 100년 역사의 무게감과 현대 트렌드 문화를 완벽하게 융합해 얼음 도시의 문화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우가를 거닐다 보면 1923년에 건설한 절충주의 양식의 옛 건물인 동영덕 여관 예터가 가장 눈길을 끕니다. 정교한 벽돌 조각과 로마식 기둥, 아치형 문과 창문을 갖춘 이 100년 역사 건물은 현재 화려하게 단장됐습니다. 춤추는 듯한 음표, 생동감 넘치는 악보, 그리고 상징적인 햄버거 모양의 예술적 드럼이 건물 외벽에 조화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녹색이 회색 계열의 벽돌 벽면과 강렬한 시각적 대조를 이루며 옛 건물의 복고풍 질감을 살리면서 젊음과 트렌디한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할빈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는 중서합벽 신구공생이라는 독특한 자세로 이 도시가 동방 모스크바에서 창의의 도시로 변모해온 시대적 변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할빈의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새로운 명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름철 할빈을 선택한 이유로 시원한 기후와 독특한 역사적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여름철 할빈은 겨울 한 계절만 아름다운 도시라는 락인을 점차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태양도의 캠핑장에서부터 볼가장원의 러시아 풍정에 이르고 또 주황대가의 빵 모양 돌길에서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의 조각 기둥에 이르기까지 할빈은 시원한 기후와 유럽식 풍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완전한 피서 레저 산업 사슬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형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37번째 시간입니다. 향항으로 출장 온 한병선은 여가 시간을 타서 선비서를 이끌고 다양한 정류 의족을 가지런히 진열해 놓은 의족 가게로 온다.
1: 두 분 환영합니다.
2: 이거 봐 이거. 아이고 이제야 제대로 찾았네.
1: 아이고. 선임,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2: 아니, 말을 못 알아듣겠어.
3: 표준어로 말씀해 주세요.
1: 네네. 내지에서 오셨군요.
2: 아, 맞소. 내지에서 왔어.
1: 반갑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2: 여길 한참 찾았어. 어린 이족을 맞추겠소. 아, 남잔데. 대개 여기서부터 이만큼 될 거요.
1: 이족.
2: 아, 맞소.
1: 이족이요. 만드실 의족 지수 같은 걸 가져왔습니까?
3: 있습니다.
2: 알고 있어. 병원에서 잰 거라 우린 봐도 모르워. 한번 봐.
1: 네. 이런 의족이군요. 저희 회사는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족을 맞추려면 석 달 내지 반년이 걸려야 합니다.
2: 알겠어. 주문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만드느라.
1: 네.
2: 석 달 내지 반년이 걸린다.
1: 네, 맞습니다.
2: 주문하면 좀 빨리 해줄 수는 없겠소?
1: 그건 아님 이럽시다. 먼저 예약금을 내주시면 제일 빠른 속도로 저희가 다그칠게요. 어떻습니까?
2: 예약금이 얼마요?
1: 2,000원입니다.
2: 2,000이면 괜찮네. 어때요? 낼게. 네. 낼게.
1: 그럼 먼저 보십시오.
2: 그러지.
1: 먼저 보십시오.
0: 직원이 주문서를 만들러 간 사이 한경선인 선비서와 함께 진열장에 놓인 각가지 의족들을 살펴보고 있다.
2: 이거 보게. 지수가 다 다르네.
3: 네.
2: 자네 어디 가서 잔뜩 장만하게 열흘 동안 라면으로 애태워야겠구만. 아님 우리 돈으로는 예약금도 못 내.
3: 그렇습니다.
0: 한편 리혼 수속을 밟지 못한 한목진은 맥없이 법원문을 나선다. 뒤따라 난 종사존이 한목지의 발을 붙잡는다.
4: 목지씨, 목지씨 내 말 한 번만 들어봐요. 그만 억지 써요. 새로운 삶이 곧 시작될 텐데 왜 기어코 날 걸고 넘어져요?
5: 사존아, 내 탓이 아니고 난 이런 방식으로 결혼할 줄은 생각을 못해서 난 인생과 혼인을 많이 동경해왔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지하고 설계하는 게 싫어. 난 너보다 나이가 많고 너보다 인생 경력도 많아. 어쩌면 넌 나를 다리가 불편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볼 거야. 세상이 다 나를 장애인으로 봐도 난 나를 잘 알아. 사존아, 넌 곧 새 삶을 시작하게 돼. 나도 새롭게 시작할 거고. 내가 원하는 건 홀가분하게 불쾌한 일들과 어두운 기억들을 다 날려보내는 거야. 난 발길이 가는 대로 내 절주대로 가겠어. 날 이해해 주길 바래.
4: 그럼 발길이 가는 대로 그 절주대로 가면 되잖아요. 내가 적응할게요. 천천히 감정을 키우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목지 씨 곁에 오래 있으면서 나 다 적응됐어요. 목지 씨도 적응됐을 거예요.
5: 난 생활 앞에서 절대 굽어들지 않을 거야. 넌 내 생활에 끼어든 불청객이야. 받아줄 수 없어.

0: 핑계 저 핑계 대봤자 육아 때문에 이러는 거죠. 이미 결혼해서 남의 아내로 됐어요. 바보 아니에요? 묵지씨 생활이 망가지면 육아가 잘 될 것 같아요?
1: 사전아, 똑똑히 들어. 육아가 불행하다면 난 행복할 이유가 없어. 내가 이혼하는 건 육아 때문이 아니야. 그저 그를 마음속에 두고 싶어. 사람마다 사는 게 달라. 난 이렇게 살아.
0: 좋아요. 그럼 잘 들어요. 나 절대 이혼 안 해요. 영원히 안 할 거예요.
2: 정사손이 쇠기를 받고는 자리를 뜬다. 혼자 남은 한목지가 그 자리에 선 채 오래도록 생각에 잠긴다. 한편 향항 한병선과 손비서가 의석을 주문하고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장 리소당이 들어선다.
3: 회사님, 강건에서 의적을 맞추겠다고 선임 두 분이 오셨습니다.
4: 강건에서? 내로 강건에서?
3: 네.
4: 주문서를 보자고. 정말 개방됐군. 향항에 와서 맞추다니.
2: 정업원의 손에서 주문서를 받아 펼쳐든 리소당은 한병선의 이름을 보는 순간 놀라운 표정을 짓는다.
4: 한병선? 한병선? 이 한병선이 맞춘 이족은 본인 건가 아님 남이 건가?
3: 아들이 것 같습니다.
2: 리소당이 주문서를 펼쳐들고 한참이나 들여다본다.
4: 그럼 배송하라든가 직접 가져가겠다든가.
3: 배송해 달랬습니다.
4: 이러게 이족이 도착하면 배송하지 말게. 마치 강원의 친척 방문을 가니 그때 내가 가지고 가겠네.
3: 네, 알겠습니다.
2: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정사손이 류춘홍을 찾아온다. 류춘홍이 침대 맥없이 걸터앉아 있는 정사손에게 물을 따라주며 그와 마주앉는다.
0: 마셔 사존아. 여윈 것 좀 봐. 사존아, 우거지상을 하지 마. 보기 싫어하러? 사존아, 이렇게 날 찾아오니 솔직히 아주 기뻐. 진짜야. 하지만 이건 너와 묵지의 일이라 진짜 도와줄 수가 없다. 그때 난 확실히 한신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널 소개해줬어. 네 표현은 좋았고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물론 한신혜도 너한테 잘해줬지. 뭐야, 저기 묵지가 이혼하겠다는데 내 보기엔 혼인은 두 사람의 일이야. 네가 사람을 잡는다 쳐도 마음은 잡을 수 있어? 마음이 너한테 없으면 이 혼인은 의미가 없어. 그리고 너 이젠 대학생이야. 이제 대학에 가면 그런 환경에서 좋은
5: 사람은 감정 동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혼해요?
0: 묵지 씨가 나와 이혼하겠다는데
5: 방법 좀 대봐요. 우리를 소개시켜줬으면. 이럴 때 묵지 씨를 설득해줘야죠.
6: 사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널 찾았고 내가 소개했고 내가 중매인이야. 헌데 중매인은 뭐야? 결혼까지만 책임져. 자고를 이혼까지 중매인을 찾는다는 거 들어봤어? 없어. 방금 네 입으로도 말했잖아. 법원에서도 시간이 좀 지나서 반년 후에 재기소하란다고. 그런데 왜 지금 쓸데없는 생각해? 대학 공부나 잘해. 나도 여자야. 여자 입장에서 한마디만 할게, 어? 사람은 다 자기 타산만 해. 특히 여자. 지금의 널 봐. 젊고 곱고 한묵지와 결혼했길래 시골뜨기에서 벗어났어. 이런 일은 세상 천지에도 없어.

0: 있다며, 어? 한묵지가 늘 고여졌고 다쳤고 장애가 됐고 나이도 많고 약자고 또 한석이 아들이고. 가능하겠어? 이혼이 가능해? 네 입으로 말할 수 있어? 불가능하지. 언니 지금은 아니야. 묵지가 이혼을 제기했어, 사전아. 뭐가 걱정이야?
1: 그런 도리는 다 알지만 이혼은 절대 못해요.
0: 아이고 그래. 어쨌든 네 일이니 네 마음대로 해. 헌데 사전아, 한마디만 들어. 두 사람 다 진정하고 이 일을 잠깐 미뤄봐. 급히 결론부터 내리느라 하지 말고. 자자자자, 물 좀 마셔, 마셔.
2: 늦은 시간, 류춘옥네 집을 나온 종사존이 한목진의 집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선다. 그때까지 자지 않고 거실에 있던 진혜화가 기척 소리에 나오며 묻는다.
3: 누구야? 아, 사존아, 이렇게 늦게 어디 갔댔어?
1: 산책했어요.
3: 묵지는?
1: 날 따라다니지 말래요. 어디 갔는지 나도 몰라요.
2: 기운이 빠져 촉 처진 모습으로 2층에 올라가는 종사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진혜화의 얼굴에 걱정이 빗긴다. 종사존을 피하고 싶은 한목진은 지식 청년 라정달의 집에 잠시 머물기로 한다. 라정달의 집. 나무로 된 멋스럽고 고풍스러운 대문을 들어서서 널따란 뜰하게 자전거를 세운 한목진은 집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료창한 영어랑독 소리에 잠깐 귀를 기울이더니 소리나는 쪽으로 향한다. 집안에 들어선 한목진은 한 여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라정달의 아버지 라유공을 발견한다. 라유공이 소파를 가리키며 한목지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한다.
4: National defines and finds and take knowledge.
5: Talk knowledge.
4: Talk knowledge.
5: 맞아.
4: Talk knowledge.
5: 그래, 잘했어.
4: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5: Culture.
4: Culture.
5: 그래, 읽어봐.
4: Agriculture.
5: 맞아, 잘했어. 잘했어. 잘하네. 오늘 저녁에 배운 단어를 잘 외워둬.
4: 네.
5: 명심해. 광근은 이 손치음이 정확해야 돼.
4: 네.
5: 내일 검사하겠어.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늦었는데 돌아가.
2: 어? 네. 여학생이 집으로 돌아가자 한목지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라요공과 마주앉는다.
5: 대학 동창생 딸이야. 대학 시험에 외국어를 추가할 수 있어. 점수를 벌어야지.
6: 영어를 진짜 잘하시는군요. 가르쳐줘요.
5: 혀가 돌아가겠어?
6: 아저씨도 참.
5: 연습하면 되죠.
2: 라유공은 두통 영어책 한 권을 펼쳐 한목지 앞에 내보인다.
5: 이것봐.
6: 네.
5: 마지막 줄에 있는 그 단어 묶음 네 개를 반 시간에 다 외워. 다 외운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6: 고종에선 롤을 배웠습니다.
5: 관다.
6: 아니. 마음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지요. 뵙길게요. 아이고, 이 정말 어렵니.
2: 열심히 영어 단어를 베끼며 공부에 몰두하는 한목지를 보며 라요공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한목진의 집. 진혜화는 연한 커피색의 트렁크를 꺼내어 자타구에 놓으며 추억에 잠겨 말한다.
3: 이건 우리가 결혼할 때 산 거야.
2: 곧 대학으로 떠나게 될 한정이는 벽에 기대 사과를 먹으며 진혜화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
3: 그동안 이 트렁크는 우리가 가는 데는 다 따라다녔다.

0: 있지. 네 아버진 네가 대학에 붙으면 이 드럼 그를 주라고 했어.
1: 네.
0: 정윤아,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에 걸려. 네 점수로 북경대학, 청화대학 다 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강곤대학이야?
1: 아휴, 엄마, 보석은 어디서든 빛나요. 걱정 말아요. 엄마 딸 꼭 출세할 거예요.
0: 하필이면 또 지질학부. 지질학부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대체 뭐 하려고 그래?
1: 네 사광 소학의 왕진이를 따라 배워서 저국강산을 다 돌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에너지를 찾죠. 엄마, 사회주의 건설에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에너지죠.
0: 에너지. 나중에 너를 사람도 없는 변경에 배치해서 에너지를 찾고 자원을 발굴하게 할 땐 울어도 쓸데없어.
1: 재미가 있겠네요. 생각해봐요. 관광과 탐험이 내 사업의 한 부분으로 되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다채로워요. 나야말로 엄마와 아버지처럼 안 살아요.
0: 아이고, 우리만큼 되면 잘 된 거지. 허풍이나 치고.
1: 아유, 진주임, 말해봤자 늦었어요.
2: 대학 입학을 앞둔 정사존이 짐들을 메고 지고 계단을 내려 마당에 이르는데 진혜화가 다가온다.
3: 어머니.
0: 사존아.
3: 정현이랑 같이 학교에 가야 돼요.
0: 묵지는 아직도 안 왔어?
3: 아직이요. 잘 피하는 것 같아요.
2: 이때 한정연도 량손 가득 짐을 들고 나온다.
1: 엄마.
0: 다 됐어?
1: 네.
0: 둘이 보따리가 많기도 하네. 아님, 성상이한테 전화해서 바래다 주라고 할까?
1: 필요 없어요. 관둬요, 엄마. 한석이가 얼마나 청렴한데 아버지가 알면 혼나요. 우리 절로 들고 갈게요.
0: 묵지도 참, 둘이나 대학 붙은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저런데? 껄끄럽게.
3: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갈게요.
0: 둘이 학교에서 서로 돌보면서 공부 잘해. 어? 사전아, 몸 조심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주말엔 집에 꼭 오고.
3: 응? 어머니 걱정 마세요. 주말에 꼭 올게요. 가요.
1: 안심해요, 엄마.

드라마 인생향연 3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38번째 시간입니다. 개학을 맞은 강곤대학교는 신입생들로 북적인다. 335대를 지어 학교 대문으로 들어간 신입생들. 정원이 배치된 학부 등록처를 찾느라 연역이 없다.
1: 저기 여기 경제학부 맞소?
2: 맞아요 맞아요. 아 저기 아, 이봐요 경제학부가 어디죠?
0: 경제학부 등록차 앞에 줄을 서고 있던 신입생 강천남은 한정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순간 정순하고 이쁘게 생긴 종사손을 발견한 강천남의 두 눈엔 생기가 돌고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3: 저쪽!
2: 아, 저쪽이에요. 먼저 가 등록해요. 이제 짐 정리하고 다시 만나요. 빠이빠이!
3: 자,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0: 한정현이 지질학부 학생들을 따라가자 혼자 남게 된 종사돈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경제학부 등록처를 찾고 있을 때 강천남이 그의 앞으로 달려온다.
1: 자, 얼른 들어와요. 저기, 경제학부를 찾지?
4: 네, 그래요. 아,
1: 나도 경제학부요. 강천남이요. 아, 내가 들어줄게.
4: 아, 고마워요. 아,
1: 등록은 저기, 데려다 줄게. 아, 오늘 힘들었지.
4: 괜찮아요.
5: 저쪽으로 가요.
6: 경제학부야.
2: 네, 경제학부예요.
6: 여자 숙소는 저쪽이에요.
2: 네, 고마워요.
1: 아, 내가 괜찮소. 들어줄게. 우린 동창이니 나중에 더울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아.
4: 네, 고마워요. 아니면 앞에 사요.
1: 어, 아니요, 먼저
6: 아래에서 했네요.
0: 종사존이 강천남과 함께 경제학부 신입생 등록차 앞에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강천남이 궁금한 듯 묻는다.
1: 어, 어디서 왔어?
4: 나 집에서 왔어요.
1: 어.
0: 강천남이 헛기침을 하며 어색함을 피한다. 같은 시각 한정연도 지질학부 신입생 등록처에서 수석을 밟고 있다.
6: 등기표를 갖고 저쪽으로 가요.
2: 안녕하세요.
6: 네,
2: 지질학부 한정연이에요.
6: 네, 환해요.
2: 여기
6: 환해요. 그래요. 이름을 적어요.
3: 자, 얼른 들어와요.
0: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오자 종사손이 사인을 하려고 앞에 나서는데 뒤에선 강천남이 한 발 나서며 대신 이름을 말해준다.
1: 아, 차례가 됐어. 아, 종사손입니다.
6: 장사존?
0: 종사존은 의아한 표정으로 강천남을 올려다보고는 등록표에 사인을 한다. 아,
6: 여기서 쓰세요.
3: 빨리 가세요.
6: 이름을 적어요.
3: 빨리 가세요. 남학생 숙소는 여기 있습니다.
7: 네.
6: 아, 네. 이 숙소는 가운데 남쪽 건물이에요.
1: 어느 방입니까?
6: 302호예요.
1: 아, 302호요.
4: 아, 고마워요. 짐 주세요.
1: 아, 그래. 이따 보게요.
4: 아, 갈게요.
2: 아, 오른쪽으로 가요.
0: 등록을 마친 종사손은 부랴부랴 자리를 뜬다. 허나 지종 종사손한테서 시설을 떼지 못하는 강천남은 선생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도 듣지 못한다.
6: 다음 학생, 저기 다음 학생 등기표를 줘야죠.
1: 어, 네, 강천남입니다.
6: 이름 적어요. 남자 숙소는 곱게 가면 돼요.
1: 아, 감사합니다.
3: 저쪽으로 감사.
6: 다음 학생.
0: 종사존이 짐을 들고 숙소 앞에 이른다. 대체에 따라 302호 숙소로 들어선 종사존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2층 침대 앞으로 다가간다. 그런데 종사존이 있어야 할 2층 침대엔 웬 낯선 여학생이 미리 짐을 풀고 앉아있다. 같은 숙소에 배치된 여학생 손홍매이다. 손홍매가 얼굴을 빠끔히 내밀고 종사조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8: 이봐, 난 아래 침대에 있기 싫어. 오가는 사람도 많고. 난 결벽증까지 있으니 우리 자리 바꾸자.
4: 알았어.
0: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하고 난 종사손이 1층 침대에 침을 풀렸는데 맞은편에 있던 한 여학생이 다가온다.
7: 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봐줄게.
4: 아, 괜찮아. 나 잘라 할게.
7: 혼자 할 수 있어?
0: 다른 여학생들에 비해 성숙된 듯 보이는 이 학생은 바로 류영이다. 침실 문 앞에선 류영은 짐을 정리하고 있는 동기들을 둘러보며 입을 연다.
7: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 한 방을 쓰게 됐어. 보니 다 온 것 같은데 이럴까? 우리 자아소개부터 하자. 내가 먼저 할게. 난 류영이라고 해. 농촌에 내려갔었는데 모두 8년 있었어. 우리 숙소에서 내가 나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언니라고 부르면 돼. 필요할 때면 말해. 발 벗고 나설게. 다음엔 누가 할래?
2: 양보할 거 없잖아. 내가 할게. 난 손홍매야. 북경 사람이고 취미는 춤추는 거야. 끝이야.
9: 우서촌이라고 해. 사촌 사람인데 꿈은 미식가야. 맛있는 음식은 다 먹어보고 싶어.
2: 내가 할게. 난 장개방이야. 산동 사람이고 이렇게 멀리 오긴 처음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내 차례야. 난 동료평이야.

0: 호남 상담에서 왔어. 모수석의 고향이야.
1: 어휴, 대단하네. 넌?
2: 발달하게 자기소개를 이어가는 친구들을 바라만 보고 있던 종사선을 본 류영이 그의 이름을 부른다. 종사선이 갑자기 정신이 든 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3: 난 종사선이야. 어디 사람이야? 전진공사 수수처.
2: 종사선의 일문일답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자 류영이 마더니답게 어색한 분위기를 깬다.
3: 참 맞다. 너희들한테 또 말할 게 있어. 난 이미 결혼했어. 애가 두 살인데 애랑 남편은 지금 시골에 있어. 내가 여기 있으니 앞으로 자주 올 건데 그때 가서 너희들 너무 눈치 주지 마.
4: 언니 걱정 마. 왜 눈치 주겠어. 우리를 봐. 나이 차이가 나서 영 재밌을 것 같은데.
0: 그래 언니, 이젠 우리 통선명도 끝났으니 이제부터 우린 여섯 꼬마야.
3: 어휴, 아니야 난 꽃도 아니지. 기껏해야 할미꽃이야. 너희들이야말로 확실한 다섯 꼬마야. 이젠 짐이나 풀자.
4: 그래요.
2: 소개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 짐 정리를 시작하자 긴장 속에 있던 종사조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쉰다. 라정 달래집. 책상 위에 가지런히 배어려놓은 손목시계들을 수리하던 라유공은 라디오 볼륨을 높여놓는다. 얼마 후 소파에 앉아 국수를 먹던 한목지와 라유공은 라디오에서 흘러난 방송 내용에 귀를 기울인다.
5: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북경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습니다. 정부 사업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온 교포들은 조국 건설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정책을 참답게 시달해하고 정치, 사업, 생활 등 여러모로 교포들과 교포 가족들을 관심하고 돌봄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몸담그려는 적극성을 또 한층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2: 한목지가 국수를 먹으며 무심한 듯 말한다.
6: 좋은 정책이네요. 정달이 아무 때나 귀국하게 됐습니다.
5: 화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2: 강건대학 경제학부의 첫 수업 시간이다. 연세가 지긋한 백발의 선생님은 흑板에 상품 경제란 네 글자를 크게 쓴 후 격정에 차올라 수업을 시작한다.
7: 학생들은 대학 시험을 회복한 후 첫 대학생들이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종임을 떠맸습니다. 방금 열린 제5차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 4개 현대화를 전면 건설할 때 관한 웅대한 목표를 제기했습니다. 미래는 점점 더 번영 발전하고 더 아름다울 것이며 물질적으로도 풍족할 겁니다. 동무들 앞에 주어진 건 금쪽 같은 청춘입니다.
2: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 소리가 멎자 선생님은 다시 강의를 이어나간다.
7: 그동안 경제학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학 전업에서는 학생을 적게 모집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교재도 이 강의안 뿐입니다.
2: 교실 가득 앉은 학생들 모두가 열심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와중에 강천남은 고개를 돌려 건너편 뒷줄에 앉은 종사손을 지그시 바라본다. 그 시선을 의식한 종사손은 미소 띈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 선생님의 강의에 집중한다.
7: 헌데 확실한 것은 흑판에 이 네 글자만 장악하고 자의하고 활용하면 4년 후 사회에 나가 꼭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곧 막을 열게 될 새 시대는 사상의 시대뿐만 아니라 심리의 시대, 더욱이는 경제학의 시대입니다.
2: 종사조는 정시를 집중해

0: 열심히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려고 애쓰지만 가끔씩 의식되는 강천남의 시선 때문에 안절부절한다. 수업을 마친 후 책을 가슴에 안은 종사조는 학교 정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이때 강천남이 그를 부르며 뒤쫓아온다.
1: 사조니! 기다려!
2: 수업 시간에 기분이 안 좋던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3: 어떻게 해야 되죠? 강의하면 들으면 되잖아요.
2: 대학생 치고 정말 무덤덤하오. 아, 그거? 우린 새 시대의 대학생이고 이 시대의 행운하여. 우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만소. 우린 이 4년을 소중히 여겨서 허비한 청춘, 이런 선실들을 다 찾아와야 하다.
3: 난 그냥 그래요. 난 기초가 약하고 경제학엔 더 깜깜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2: 입학하는 날 말했잖소. 공부든 생활에서든 아무 때나 날 찾으라고. 모르지? 우리 부모님들은 해방 전에 대학생들이여. 우리 집엔 경제학 책띠 많소. 오늘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은 나한텐 별로 새로

0: 아, 저기요.
1: 아, 강찬남이라고 불러.
0: 아, 고마워요, 강찬남 씨. 난 기초가 너무 약해요. 아, 지금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래요, 나중에 모를 거 있으면 꼭 물어볼게요.
1: 좋소. 공부는 나중에 보겨.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영화 보기 좋아?
0: 네?
1: 우리 아버지 단에서 저녁에 영화를 돌려. 외국에 애정 영화요. 외부 사람들은 못 보. 겨우 두 장 하던데 같이 보겨.
0: 아, 싫어요. 집에 갈라요.
1: 집이 농촌에 있잖소. 어딜 간다고?
0: 친척집이요.
1: 내가 말해줄까?
2: 적극적인 강천남의 태도에 부담을 느낀 종사조는 핑계를 대여 불이 났게 자리를 뜬다. 한목진의 집. 장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한경선이 대문에 들어선다. 뒤따라 들어선 선성쌍이 한경선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아든다.
3: 한석이 주세요. 제가 들게요.
4: 짐을 여기 놓게.
3: 네.
4: 자네 가보게.
2: 거실로 들어와 선성상을 돌려보낸 한경선은 5층에 대고 소리친다.
4: 아니 저 아무도 없어. 나 왔어.
2: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진혜화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2층으로부터 달려내려온다.
5: 여보 왔어요? 전화라도 할 거지. 아줌마 차를 달아와요.
6: 네.
4: 아이고.
5: 당신도 참 전화라도 하고 올 거지 소리도 없이 와요.
4: 무슨
5: 어땠어요?
4: 아, 좋았지.
5: 뭘 가져왔어요?
4: 가져오긴.
5: 네?
4: 아무것도 없어. 저기 뭐요, 가방에 건 이번에 가져온 서류요. 보면 네. 잘도 없고.
5: 그래요? 아, 한석이 오셨어요.
4: 아, 예, 수척해졌습니다.
5: 수척하긴. 아줌마, 네. 이거 서재에 가져가서 잘 두세요.
6: 네, 알았어요.
5: 이 사람 보배래요. 아휴, 순조로웠어요?
4: 아, 그럼.
2: 가져온 가방을 정아줌마한테 넘긴 한경선이 진혜화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현관으로부터 한정연의 환성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거실에 들어선 한정연은 가방을 벗어 옷걸이에 건 후 나는 듯이 한경선한테 달려가 안긴다.
4: 아이고.
5: 아버지 왔네요.
4: 아이고 우리 딸.
5: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7: 됐어 됐어. 그만하고 말해. 왜 혼자 왔어 사조님?
5: 교실이 서로 달라서 못 봤어요.
8: 아버지 나한테 선물 안 사왔어요.
5: 선물 뭐, 있어요?
4: 오늘은 입만 열면 선물이야. 아무것도 없다.
5: 거짓말. 트렁크는요?
4: 응, 저기 있어. 열어봐.
5: 거짓말. 애가 안 믿네요.
8: 어디 보자.
5: 그런 게 없어요.
4: 열어보지 마. 정말 없어. 예, 도착.
2: 한정현은 거실 문 쪽으로 달려가 트렁크를 들어 탁자 위에 놓고 연다. 옷가지 대로의 종이 봉지 두 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한정현은 그중 한 개 봉투를 들고 펼쳐본다.
5: 이래도 없어요? 없어요?
4: 뭔데?
5: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4: 잘 들어. 이거 맞지? 라면이야. 아, 우리가 평소에 먹는 국수를 기름에 튀겨서 포장한 거다. 먹을 땐 동물만 보면 돼. 됐어.
7: 어머, 선진적이네요.
4: 아, 그럼.
7: 그냥 국수를 기름에 튀겨서 동물에 담그면 돼요?
4: 아, 그렇지.
7: 정말 편리하네요.
5: 아버지, 라면만 달랑 가져왔어요.
4: 아, 그래서 미안하다잖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 그리고 시간이 아주 촉박했어. 아, 여기저기 참관이 아니면 좌담해요. 어쨌든 묵지에 이종만은 사왔어.
5: 네?
7: 그래요?
4: 너무 비싼 거요. 아, 뭐 함께 간 사람들이 용돈 생활비를 다 곧다니까. 그러니 성현아, 요즘 허리띠를 졸라매.
5: 아버지나 졸라매요. 배가 남산만해요.
4: 묵지는 우층에서 자오.
7: 자긴 무슨. 당신이 향양에 간 후부터는 이 집 한묵지는 집에 안 왔어요. 정달의 아버지를 모시러 갔어요.
4: 계속 일하는 것도 안

0: 아니지.
1: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젠 컸다고 내 말 안 들어요. 쩍하며 무시한다니까요. 이봐요, 당신 잘 혼나줘야 돼요.
2: 바로 이때 현관으로부터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거실 문 앞에 한 목지 모습이 나타난다.

0: 인생 향연 3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요즘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어디로 피서를 갈까가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흑룡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눈과 얼음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흑룡강은 여름철 피서의 최적지입니다. 이곳의 여름은 끈적끈적하고 숨이 막힐 듯한 무더위가 아닌 숲과 강바람이 어우러져 길러낸 통쾌한 서늘함입니다. 하지만 흑룡강에 피서오는 리오는 결코 시원함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흑룡강의 서늘함은 지리적 유전자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에 거대한 생태계가 길러낸 것입니다. 흑룡강성은 2,162만 헥타르의 숲으로 삼림 피봉률이 전국 4위를 차지하며 100여 곳의 국가 삼림공원이 진조처럼 박혀 있습니다. 대서운가령의 원시림 속에는 100년 넘은 나무들이 빼곡하고 숲속에는 고농도의 산소 음이온이 가득합니다. 이춘 대응가령은 우수한 삼림 생태를 바탕으로 여름 건강 휴양 관광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국 총량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514만 헥타르의 천연습지가 자리 잡아 철새 이동의 중요한 기착지가 되고 있으며 2,981m의 국경선을 따라 흑룡강, 우수리강 두 개의 국경강이 힘차게 흐릅니다. 흥계호, 경박호, 오대련지 등 중대형 호수와 640여 곳의 자연늪지가 별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저녁 여름 평균 기온은 대부분 20도 내외로 낮에는 답답하지 않고 밤에는 서늘해 이불을 덮고 자야 할 정도입니다. 국경성인 흑룡강성은 2,981km에 달하는 긴 국경선을 끼고 있어 중국 최대의 국경강과 호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부 룡강 삼협 국경강 유람은 국경 소도시 학강의 특색 문화관광 로선입니다. 화하의 동극 무원으로 가면 특별한 의미의 여름 일출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감옥사의 무원은 중국 대륙의 최동단으로 국내 대부분의 도시가 아직 깊은 밤에 빠져 있을 때 해가 강물의 안개를 뚫고 동극 광장에서 서서히 떠오릅니다. 신주의 북극 마카로 가면 북극 마을에서 인생의 북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만나면 보기 드문 어로의 장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흑룡강성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계절을 거스르는 눈놀이입니다. 빙설대색의 몽환 빙설관은 사계절 운영되며 만남, 하얼빈, 얼음 공연은 계속 이어지고 실내 스키장은 사계절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축제와 대회는 여름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할빈 제24회 국제 맥주 축제, 치치알 바베큐 축제가 잇따라 열려 맥주 향과 고기 향이 밤바람에 휩싸여 가장 정겨운 인정미를 선사합니다. 흑룡강의 여름은 아름다운 산과 물뿐만 아니라 활기 넘치는 동물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빈 극지공원에서는 귀엽고 통통한 북극곰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귀여운 모습의 펭귄을 만날 수 있으며 물개와 바다 코끼리의 수상 공연은 늘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동북 호리몬에서 관광차 너머로 무리 지은 동북 호랑이를 마주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루미가 흰 날개를 저으며 갈대밭에서 춤을 추는 치치알 자롱 생태 관광지, 다람쥐가 발밑을 뛰어다니고 사슴이 여유롭게 풀을 뜯는 이춘, 순록이 느긋하게 자작나무 숲사이를 거니는 대응가령 어원 크족부락에서는 자연 생태계 야생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피서 관광의 새로운 코스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성은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인 시원한 기후를 우세로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가동하며 10개 분야 40여 가지 개선 조치를 통해 로선 상품 현장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삼림, 강, 습지, 호수 등 청량 자원을 연계한 할빈의 여름, 국경도시 기행, 피서, 료양 등 10대 테마 로선을 선보이게 됩니다.
할빈에서는 국제 맥주 축제와 매혹적인 할빈의 여름 음악 축제를 개최하고 할빈 대경 GGR 공업 수학 여행 코스에서는 산업 탐방을 진행하며 G331 국경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면 동극 무원과 북극 마카의 이국적 풍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춘 원시림의 힐링, 흑하 오대련제 광천 요양, 수분화 호림의 특색 소도시 탐방까지 장기 여행과 단기 휴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대전은 양국 4개 성주 6개 도시가 함께하고 두 도시 6개 성예술공연이 국경의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 할빈 개서 경기장에서는 스포츠를 따라 여행하는 열풍이 이어지며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제4회 가을 연극 관광 시즌 등 300여 개 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한편 10대 감독 보호 관광 캠페인과 10대 업종 성실 자율 협약을 강화하고 긍정 부정 리스트와 블랙 화이트 명단을 공개하며 강제 소비 문제를 집중 단속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극의 얼음 도시 할빈은 시원한 여름을 맞아 세계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구에 위치한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00년 역사 문화 거리는 건축 박물관이라 는 독특한 매력과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이 묻어나는 몰입형 체험을 통해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라는 피서지 정의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옛 추억을 담은 분위기와는 달리 이 거리는 독특한 건축 변주곡을 선보이며 100년 역사의 무게감과 현대 트렌드 문화를 완벽하게 융합해 얼음 도시의 문화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우가를 거닐다 보면 1923년에 건설한 절충주의 양식의 옛 건물인 동영덕 여관 예터가 가장 눈길을 끕니다. 정교한 벽돌 조각과 로마식 기둥, 아치형 문과 창문을 갖춘 이 100년 역사 건물은 현재 화려하게 단장됐습니다. 춤추는 듯한 음표, 생동감 넘치는 악보, 그리고 상징적인 햄버거 모양의 예술적 드럼이 건물 외벽에 조화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녹색이 회색 계열의 벽돌 벽면과 강렬한 시각적 대조를 이루며 옛 건물의 복고풍 질감을 살리면서 젊음과 트렌디한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할빈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는 중서합벽 신구공생이라는 독특한 자세로 이 도시가 동방 모스크바에서 창의의 도시로 변모해온 시대적 변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할빈의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새로운 명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름철 할빈을 선택한 이유로 시원한 기후와 독특한 역사적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여름철 할빈은 겨울 한 계절만 아름다운 도시라는 락인을 점차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태양도의 캠핑장에서부터 볼가장원의 러시아 풍정에 이르고 또 주황대가의 빵 모양 돌길에서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의 조각 기둥에 이르기까지 할빈은 시원한 기후와 유럽식 풍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완전한 피서 레저 산업 사슬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80번째 시간입니다. 넷째 할아버지는 성이 나서 어머니를 꾸중했다.
1: 아니, 고까지 니를 가지고 아이를 때려? 이 어수선한 세월에 이불 한 채가 뭐라고?
2: 그래요, 아주머니. 누구의 물건인들 이러지지 않았겠어요. 아주머니 집 이불도 떨구지 않았나요? 이건 그리 좋은 이불도 아니구만요. 마찬가지예요.
1: 그래.
3: 수연애미, 애를 욕하지 마오. 수다같이 착한 애를 왜 때리겠소? 이거 어서 불 사기라고.
1: 그만 두라고.
0: 사람들은 어머니를 말리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마디도 귀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몹시 괴로웠다. 어쨌든 간 자기의 아이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수자는 흑흑 흐느꼈다. 그는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는 울음을 그치고 그들을 향해 말했다.
4: 여러분 말씀은 옳지 않아요. 제가 정말 남의 물건을 가졌다면 엄마가 날 때려 마땅하죠. 그러나 어머니.
0: 수자는 말하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어안이 봉봉하여 딸을 바라보며 말을 못했다.
4: 어머니는 똑똑히 물어보지도 않고 때려요.
0: 수자는 흐느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4: 우리 집 것도 흰 것이고 이것도 흰 것이 아니나요? 그리고 또 내가 짐을 잃어버린 그곳에 있었어요. 난 급히 짐을 집어들고 왔다가 쏙 뒤에야 우리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다시 돌아가 보았으나 우리 것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번쯤을 풀어보니까 우리 이불보다 더 낡았더군요. 그래서 가져.
5: 아이고, 수자야.
0: 어머니는 가슴이 쓰렸다. 그는 수자를 품속에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하자네가 팥배 나무와 솔가지들을 끌어다가 어머니네 식구들에게 눈바람을 막아주었다. 그들은 솔가지로 눈을 말끔히 쓸어내고 그 위에 마른 풀을 끌어다 깐 다음 온 집안 식구가 모여 앉아 몸을 녹였다. 밤마다 막내 아들 덕견이를 데리고 자던 어머니는 이번에는 수자를 곁에 끌어당겨 꼭 껴안고 가슴 아파서 말했다.
5: 얘야, 엄마가 널 잘못 데렸구나. 되게 아팠지?
4: 어머니, 아프지 않아요. 그때 저는 너무 억울해서 울었죠.
5: 우리 딸 착하기도 해라.
0: 어머니는 벌써 철이 다든 딸의 말에 가슴이 짜릿해 났다.
5: 넌 엄마가 널 몇 번이나 때렸는지 아니?
4: 없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때린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 이번도 때린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절 한 번도 때리지 않았어요.
5: 귀여운 애구나.
0: 어머니는 먼 곳에 흰 산봉우리를 바라보았다.
5: 수자야, 예민은

0: 너희들 형제를 아까워서 때려보지 못했단다. 너희들도 말을 잘 들었지. 말을 듣지 않으면야 내가 해종일 욕하고 때려도 쓸데가 없지. 근데 수사야, 방금 엄마는 정말 성이 났댔다. 너도 알잖아. 엄마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걸. 아무리 자그마한 일이라도 말이다. 얘야, 엄마 말을 명심해라. 언제든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 나쁜 일은 조금이라도 하면 안 돼.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단다. 알겠냐?
1: 알아요, 어머니. 전 꼭 어머니처럼 되겠어요.
2: 동력히 푸름푸름 밝아왔다. 그러나 음침한 산속은 아직도 몹시 어두웠다. 흉악한 적들은 그 어느 마을에서나 헛물만 켰다.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놈들은 굶주린 승냥이마냥 더욱 흉악무도하게 날뛰며 가는 곳마다에서 마을을 불태워버렸다. 짙은 연기가 넓은 광야를 뒤덮으며 겨울해를 가리워버렸다. 놈들은 미처 피하지 못한 환자와 로인 아이들을 몽땅 불더미에 쳐넣어 책가루로 만들었다. 처참한 비명소리에 하늘 땅이 뒤흔들렸다. 어느 날 저녁 드디어 놈들은 왕관장에 덮쳐들었다. 네 거리에는 지푸로 만든 호수아비가 세워져 있었다. 호수아비의 머리에는 일장기를 그려붙인 단지가 씌워져 있었다. 몸에도 나는 강도놈 이제 곧 돼진다라고 흰 종이에 목으로 쓴 것이 붙어있었다. 외놈 사병들은 그것을 보고 곧 장교놈에게 보고하였다. 외놈 중대장은 말에서 내려 누나를 불아리며 통역관 놈에게 물었다. 놈들이 우르르 멀쳐들어 호수아비를 에워쌌다. 그것은 마치 어리광대의 구경이라도 하는 듯하였다. 키 작은 놈은 발꿈치를 축혀들며 목을 빼들었고 뒤에선 놈들은 무엇인가를 알려고 앞으로 마구 밀고 나왔다. 통역관이 글자 뜻을 알려주자 화가 꼭두까지 치민 중대장 놈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상판에 수염을 고추 세웠다. 그놈은 박아야로 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징박은 구두발로 호수아비를 힘껏 걷어찼다. 순간 꽝꽝꽝 하고 흙과 눈이 날아올랐다. 외놈들은 자욱한 연기 속에 무리로 쓰러졌다. 이것은 민병들이 술을 쓴 것이었다. 수자와 옥자가 호수아비를 만들고 그를 쏘놓았다. 민병들은 그 밑에 지뢰를 3개 묻고 도화선을 모두 호수아비에다 연결하여 건드리기만 하여도 지뢰가 터지게끔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놈들은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걸음마다 부들부들 떨었다. 외놈들은 어느 집에 가서도 괴력은 놈을 먼저 몰아넣었다. 어떤 집에는 문 뒤에 수류탄이 걸려있었고 어떤 집에는 아궁이에 지뢰가 묻혀있어 문을 열어도 꽝 터지고 불을 지펴도 쿵 터졌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놈들은 겨우 자리를 잡았다. 괴뢰군 중대장 왕죽은 어깨가 축 처졌다. 이번에 돌아와서 한 사람도 잡지 못하고 아무런 물건도 찾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 사람들만 수태 죽이고 일본군 중대장마저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대대장 다츠부미는 그를 불러다 된 욕을 퍼붓고 나서는 심심풀이하게 고운 처녀를 하나 끌어오라고 명령하였다. 머릿속에 사무라이 정신이 꽉 들어찬 외놈 대대장은 평소에는 언제나 인도요 신이요 부르짖으며 제가 천황의 자손 일본 군인의 모범적인 화신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실로 그랬다. 다츠부미 대대장 놈은 참으로 일본군의 전형이었다. 그는 중국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언제나 세계에서 으뜸간다고 일컫는 일본 군도를 서너 개나 갈아대어야만 손을 뗐다. 그것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탓으로 칼날이 더운 피에 무뎌 버리기 때문이었다. 이놈은 또한 소문난 색광이었다. 언젠가 젊은 여자를 붙들지 못한 이놈은 쉰 넘은 로파를 끌어다가 제 야욕을 채운 적도 있었다. 왕죽은 화가 잔뜩 나서 괴력은 몇 놈을 이끌고 집집을 돌아치며 수색하였으나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공강자의 지문 앞에 이른 그는 안에서 사람 기척이 나는 것을 듣고 대뜸 앞장서 뛰어들었다. 마을에서 달아나지 않은 집은 오직 이 집뿐이었다. 그 로친네는 들어오는 사람이 왕죽인 것을 알아보고 희죽거리며 아른치하였다.
3: 큰 도련님이 돌아왔구만요. 아이고, 참 눈 빠지게 기다렸으다. 우리 강자가 저 뭘 보내지 않았어요?
4: 내긴 뭘 보내? 그도 왔어.
2: 왕죽은 조차는 기색으로 툭 쏘아붙이며 삼각눈을 부릅뜨고 온 집안을 두리번거렸다. 로친네는 그의 흉측한 기색에 겁이 더럭 났으나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자 돈 욕심이 울컥 치밀어 금덩이라도 끌어안은 듯이 기뻐하였다.
3: 아니, 걔가 왔어? 어, 도련님, 우리 집 강자가 어디에 있어?
2: 왕죽놈은 로친네가 늘어놓는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뒤돌아 나가려다 서너 살 난 남자애가 엄마를 찾아 울며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몸짓하더니 뒤따라 들어갔다. 공강자의 아내가 눈에 띄었다. 왕죽은 숨을 후 내쉬며 생각했다.
4: 여기 그닥 밉게 생기지 않았으니 그러다 바쳐야지. 우리 집에 좀 가자. 일이 있으니.
2: 왕죽은 냉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그 여자는 아이를 꼭 껴안고 공포에 질려 대답하였다.
5: 아니, 저 안 가요. 안 가겠어요.
4: 왜 안 가? 가면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누구도 널 잡아먹지 않아.
2: 왕죽놈은 이렇게 말하며 공강자 아내를 끌어당기려고 하였다.
5: 아니, 쏙 물러가요.
4: 제기랄. 좋게 말할 땐 듣지 않고. 여봐라.
2: 왕죽은 구두리에 뛰어올라 아이를 덥석 잡아 그의 품에서 뺏어내고는 옷자락을 틀어지고 그를 구두리에서 끌어내렸다. 괴력은 몇 놈이 달려들어 공강자 아내의 팔을 비틀고 밖으로 또 밀었다. 공강자의 아내는 미친 듯이 물고 뜯으며 소리 질렀다. 로친네도 달려들어 무릎을 꿇고 왕죽의 발목을 부둥켜 안았다. 그는 울며 애걸하였다.
3: 아유, 큰 도련님.

0: 늙은 건 낯을 봐서도 그 애를 용서해 주시오.
1: 사람이 걔야.
2: 왕족은 로친네를 차버리고 괴뢰군들과 함께 공강자의 아내를 끌고 나아갔다. 놈들이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붓는 공강자의 아내를 끌고 골목을 나서려던 때였다.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한 무리 쓰러왔다. 맨 앞에 선 사람이 다름 아닌 운수대와 함께 마을에 들어선 공강자였다. 공강자는 제 녀편네를 잡아가는 걸 보자 대번에 괴력은 놈의 따귀를 때리며 욕하였다.
3: 이 자식이 사사간을 처먹었나? 감히 나를 없인 여겨?
4: 네가 어떻다는 거야?
2: 왕족이 기세사납게 앞으로 나섰다.
3: 좋다 왕조.
2: 공강자는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 몸을 와들와들 떨더니 불쑥 권총을 뽑아들었다. 왕족도 손에 총을 빼들고 악착스레 그를 노려보며 총구를 겨누었다. 괴뢰군 놈들은 겁에 질려 목석처럼 굳어져 버렸다. 땅바닥에 쓰러진 공강자의 아내는 울음소리에 목구멍이 꺽꺽 막혀 낯이 새하얗게 질렸다. 코를 쿡 찌르는 분향기와 함께 요란한 옷차림을 한 옥진이가 나타났다. 그는 아양을 떨며 그들을 돌아보더니 새된 소리를 질렀다.
5: 아니, 어머, 당신들은 뭐라고 했어요? 정부림을 할 때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어서 총을 걷어요.
3: 네 놈은 일도 없는 녀석이야. 이건 누군 뭘로 알고?
4: 대대장이 여사를 끌어오라 했어. 나 왕족을 그 따위 여사는 왼 눈으로도 보지 않아.
5: 그 일 때문이에요?
2: 옥진이는 숨을 호흡내쉬며 경멸에 찬 눈길로 공강자의 아내를 흘낏거렸다.
5: 메스꺼워.
2: 로친네가 울며 불며 달려와서 흐느끼며 며느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공강자는 온몸에 경련이 일었다. 옥진은 다시 악착스런 상판을 지으며 왕족에게 물었다.
5: 이봐요, 수연이네 집 식구들을 잡았어요?
4: 아이, 그림자도 못 봤다.
2: 왕족은 기가 죽어 대답하였다.
5: 그 늙은 물건짝도 못 잡았나요?
4: 그 늑다리가 있었으면 좋지.
5: 그저 그런 재간밖에 없다니까요.
2: 옥진이는 랭설을 지었다.
5: 됐어요. 눈꽃만한 일로 성내지 말자요. 다 제 편인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꽁해했을 필요가 있어요? 가자요. 오빠, 저와 함께 우리 집을 보러 가자요.
2: 공강자는 그들의 뒷그림자를 바라보며 침을 탁 뱉었다. 그가 집에 들어서자 아내는 그의 몸에 매달리며 흐느끼었다.
6: 저는 달아나를 했으나 어머니가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외놈에게 욕을 당할 뻔했어요.
2: 드라마 숨바귀꽃 8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